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파더와이즈 성경공부를 지원하는 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봤어요.
1: 네. 네,
0: 홈페이지가 너무 직관적으로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파더와이즈는 성경공부 교재이지만 단순한 성경공부 교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방법이나 팁을 배우는 게 아닌 보다 근원적으로 가정에 주신 질서를 배우고 세워나가는 훈련입니다. 라고 네.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1: 네네. 우리 그 파더와이즈 훈련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간증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좀 좋은 남편, 다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0: 받는데 그런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렇게 세워가는 훈련이었다는 고백을 많이 하시거든요.
1: 네.
0: 파더와이즈라는 훈련이 그냥 개인 성경 공부, 한 학기 뭐 좀 신앙의 유익과 경건 생활을 위해 공부하고 자기네 어떤 신앙적인 양식을 쌓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의 소망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의 가정들을 질서를 세우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1: 네.
0: 그렇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때 부부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부모의 신앙이 전수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가정들의 변화가 결국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변화시킬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면 교회에 있는 가정들이 건강해진다면
1: 네.
0: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건강해진다면 우리 나라가 건강해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기관으로 이제 설립이 되셨잖아요.
2: 예.
1: 그러면은 기관으로서 어떻게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네.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0: 네.
1: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네. 궁금해요.
0: 저희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듯이
1: 네.
0: 이렇게 기관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1: 네.
0: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구든지 이 교재를 가지고 교회에서 파더와이즈 훈련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인도자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1: 네. 이제 리더로서
0: 예.
1: 이 공부를 함께하는 아버님들을 이렇게 이끄시는 분들을 위해서
0: 예, 예.
1: 사실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좀 막막하기도 하고.
0: 네, 네,
1: 그런데 지침서를 만드셨군요.
0: 예, 예. 파더와이즈 인도자 지침서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사역의 목표점이 무엇인지 그게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특별히 파더와이즈는 이 인도자가 강의를 합니다.
1: 네.
0: 그 강의를 요약해서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교회에서 이 훈련을 인도하고자 할 때 어떤 순서로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강의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 훈련에 결국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되도록 상세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1: 네.
0: 각 챕터의 리뷰에 그 중심 원리를 다 담아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지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함께 격려하며 지혜롭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남성들의 모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아까 가정 질서에 대해서도 경험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0: 네.
1: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예. 저희가 이제 목회자 가정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당연히 화목한 가정이고 다른 가정에 비해 더 아마 경건한 가정일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을 오랫동안 좀 옆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지켜봐오던 선배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어느 기회에 저희가 이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희 가정에 질서가 무너져 있다.
1: 네.
0: 그때가 마침 고민이 참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자녀들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연했고 잘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문도 참 많았었던 것 같고 고민이 참 많았었던 때이고 저 역시도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가정을 돌본다고 하지만 좀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이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지 그림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희 아내를 먼저 두고 같이 한번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좀 회복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 가정

0: 고정의 시설을 찾아 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2주 동안 매일 밤에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거실에서 회개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고 남편의 머리 위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었구나. 가정에서 아버지가 돌보고 보살피고 질서를 잡아주어야 하는데 저도 늘 자신이 없고 아내가 대장이 되어 있었으니 아이들도 많이 좀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가정의 질서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가 무엇일까를 공부하면서 저희 부부가 그때부터 마음을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가 가장 먼저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1: 네.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머더와이즈 가정식탁.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워가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저희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면서, 저도 아내

0: 를더 품어주게 되고 더 사랑으로 대해주게 되고 저희 아내는 저를 이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저희 자녀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둘째 아들에게 틱이 있었는데 가정의 질서대로 저희 부부관계가 세워졌을 때 틱이 없어지고 저희 세 자녀가 막역한 사이로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청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니까 그 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참 부담이 되었고, 왜냐하면 집에 가도 쉬지를 못하니까요, 마음이.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집에 가고 싶고, 집이 정말 안식처가 되고,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자리처럼 느껴지고, 집에 갔을 때그 온도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러시다가 파도와이즈 공부는 그러면
0: 예.
1: 어떻게?
0: 이걸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요즘 청년들이 그 꿈을 잘못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모님을 보고 사실은 결혼을 꿈꾸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한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래서 형제든 자매든 결혼에 대한 소망과 기도 제목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열매는 가정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많이 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청년 사역에서 장년 사역으로 제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마더와이즈 사역은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늘 예, 어머니들, 아내분들만 훈련을 하니까 파도와이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가정의 어떤 그런 변화를 경험했고,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파도와이즈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마침 파도와이즈 교재를 보았더니 가정의 질서와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그런 훈련이 너무 잘 담겨져 있었고, 또 방법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를 깨닫고 세워나갈 수 있는 참 좋은 교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도와이즈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참 정말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고
0: 예.
1: 진리라는 게이 교재도 되게 오래된
0: 예,
1: 교재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공부를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냥 오롯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또
0: 네.
1: 느끼셨다는 게
0: 네.
1: 참 신기한 것
0: 예,
1: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 지혜로운 아버지 이 교재에 보면은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성경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0: 아내와의 관계,
1: 아내와의 관계,
0: 자녀와의
1: 자녀와의
0: 관계.
1: 관계, 세상과 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은 공부를 계속 해오셨고 또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고 은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 아내와의 관계 과정이든 자녀와의 관계 과정이든 말씀 묵상이 기초가 돼서 관계를 바라보게 되니까 많은 이제 성찰이 되고 또 적용점이 나오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호사로서 우리 아내나 자녀들을 많이 정죄하고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데
1: 예를 들어서 어떤 정죄와 판단을 하셨어요?
2: 지적이 이제 많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어떤 단점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런 남편이자 아버지였는데 이 파도와이즈 과정을 하게 되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시선이 변하고 아내의 좋은 점이 자꾸 보이게 되고 자녀의 표정만 봐도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평소에는 잘 그러지 않았는데, 또 우리 파드와이즈 형제님들 종강 식사도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이 이제 놀랐던 기억이 있고, 또 다른 형제님들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0: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기초 안에서 모든 관계가 이렇게 선하게 좋은 영향으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렵죠.
2: 네.
1: 세간에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잖아요.
2: 예.
1: 그걸 보는 게 진짜
2: 큰
1: 너무,
2: 기쁨이죠.
1: 예, 정말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2: 예.
0: 그 파더와이즈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진행되면서 우리 조원들이 얼굴 표정이 대부분 바뀌는 게 보여요.
1: 네.
0: 그걸 우리 스태프들은 이제 매 학기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 해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그 주차별로 아 형제님들의 표정이 변하고 묵상이 변하고 그 부분들이 정말
1: 네.
0: 정말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가정의 질서를 성경적으로 배우고 세우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 또그 훈련으로 은혜 받으시고 다른 많은 가정들도 그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설립된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나 사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파더와이즈 코리아를 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영문으로 파더와이즈 FATHERWISE를 검색하시면 파더와이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직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파더와이즈 소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오늘 방송에 대한 청취 소감도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였는데요. 영상 링크도 답장으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파더와이즈 코리아와 함께한 이 방송은 다음 시간에 한번더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3: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아멘.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유세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18세기 미국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당시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숲과 황야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에서 그의 일기를 보면 그는 성공적인 선교사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몸은 천성적으로 매우 약했습니다. 그는 9세의 아버지를, 14세의 어머니를 여의고 우울하고도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일대학에 들어갔으나 그의 신앙적 비전과 맞지 않아 학교와의 마찰로 제적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신학훈련을 받고 선교의 비전에 눈을 뜨고 1743년 스톡브리지 근처의 델라웨어 인디언에게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며 여러 어려운 삶을 겪었습니다. 그는 금식과 기도와 선교사역에 매진하다가 그의 지병이었던 폐결핵이 악화되어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에서 머무르며 마지막 몇 달을 보내다가 1947년 10월 9일 서른해의 짧은 삶을 살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사역은 연약함과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브레이너드는 자기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745년 11월 22일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테넌트 목사님 댁으로 갔다가 크로스워크성으로 갔다. 말을 타고 가는 동안 묵상에 전념했지만 그리 자유함을 맛보지 못했다. 매우 슬프고 짐스러운 일이었다. 집에 있든 어디를 가는 길이든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묵상하며 진정한 위로를 얻었다. 내 뜻이나 내 유익을 주장할 필요가 없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제는 주님께 드리면 된다. 분명 주님은 내 가장 고귀한 사랑과 헌신을 받으셔야 할 뿐이다. 그분은 내 존재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한 분이시다. 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리라.

브레인워드는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소망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고귀한 사랑과 헌신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큰 연약함 중에서도 그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뜻이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몸을 그대로 두시면서 그 몸으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이기에 그분께 자신의 가장 고귀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고 싶어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고귀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권사님이 쓰신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새벽 성전으로 나아가 귓가에 들려오는 야곱의 축복 찬양을 들으며 주님 부릅니다. 말씀을 받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셀 나눔 글을 공유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셀원들이 되길 축복하며 주님 부릅니다. 수요 예배 드리며 우리를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권유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부탁한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궁금함이 해결되어 번거로운 일이 되지 않게 하심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모든 여러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며 깊은 기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셀 나눔글 공유함을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블레싱 찬양대 찬양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권사님의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고, 또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찬송하며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영진의 목소리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어느 장로님의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저를 도우시는 제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침 잠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아침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 맞춰둔 알람 소리입니다. 오늘도 저의 삶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하시고 그때가 복되다 선언하십니다.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재물이나 성공, 세상적인 명예가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함을 말씀으로 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저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저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고백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 중인 아내에게 병원 검진 결과가 좋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취업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또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함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예수동 일기를 읽으며 우리를 성민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참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장로님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참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참 놀라운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궁 송옥의 목소리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또 예수 동행일기 6가지 가이드 질문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가이드 질문에 따라 쓰시면 예수 동행일기를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사용하시면 다른 분의 예수 동행일기를 보며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법을 배워갈 수도 있습니다. 함께 예수 동행일기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그와 같은 일기입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의 시선으로 점검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주님 부르신 그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 안에 주님의 능력이 깃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는 복된 민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형통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의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의 삶이 복되고 은혜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성가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지선의 목소리로 찬양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은혜 풍성한 예수동의 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뭐 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에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 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토마스 모어라고 16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인문주의자인데 그 사람이 쓴 소설 제목입니다. 사실 유토피아란 그 말이 지금은 이제 고유명사처럼 쓰는데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란 소설을 쓰면서 아까 본 그 지도를 토마스 모어가 책에 삽입해 놨습니다. 대서양의 어떤 한 섬에 저런 유토피아가 있는 것처럼 토마스 모어가 묘사한 유토피아는 푸른 섬, 푸른 바다 한가운데 아름다운 섬으로 떠 있습니다. 강이 쫙 흐르고 섬 안에 도시들이 자로잰 듯이 아름답게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유토피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사유재산이 없고 복지가 완벽합니다. 굶주림과 질병이 없는 그런 낙원처럼. 자, 그런데 정말 유토피아가 있을까요? 토마스 모어가 그 소설을 쓰면서 그런 유토피아를 꿈꾼 걸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유토피아란 말 자체를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신조어인데 그리스어 두 개를 합성해서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부정을 뜻하는 우, 그리스어에서 우가 그 우리나라 아니다 할 때 아니 이런 부정 접두어거든요. 우, 없다. 이 단어와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를 결합해서 이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유토피아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장소,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보신 저 섬 지도에는 54개의 도시가 있는데 모든 도시의 크기, 주택의 구조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딱딱딱딱. 저 유토피아에 사는 주민들은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양의 집에서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그때만 밥을 먹어야 합니다. 내 자유와 내 생명을 완벽하게 통제당해야만 겨우 유지되는 규칙의 감옥. 그게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의 실체입니다. 그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곳,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규칙의 감옥만 있을 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유토피아가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그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수도가 한양이죠. 한양.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방비를 위해서 그 성벽에 둘러싸여 있고 들어가려면 이제 문을 지나야 들어가죠. 4대문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각각 큰 문이 4대문이죠. 우리가 지금도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옛날 그 조선시대에 이걸 그냥 남대문, 동대문 뭐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편하게 방향을 따라 부르는 거고 유교 사회였죠. 조선이. 유교의 핵심인 인의예지신, 오상이라고 하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다섯 도리라고. 그걸 따서 동쪽 대문은 인을 강조해서 흥인지문이라고 불렀고 서쪽에는 의를 강조해서 돈의문이라고 불렀고 남쪽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숭례문. 예, 예를 강조해서 숭례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그때 이름이에요. 문의 이름. 자, 예수님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성벽을 쌓았겠죠. 방어를 위해서. 문들이 쭉 있었습니다. 문들이.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상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드나들던 어문.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 방어가 뭡니까? 물고기 방어잖아요. 전 처음에 지킨다 방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물고기 방어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똑같아요. 예루살렘의 어문, 물고기 문. 물고기를 나다다 파는. 그리고 성 안에 온갖 쓰레기들, 뭐 분리수거 쓰레기들, 제사 후에 태웠던 재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문, 오물들. 그거 나르는 문, 그걸 뭐라 불렀냐면 분문, 분뇨할 때 한글말로 바꾸면 똥문.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 진짜 분문. 근데 그중에 성전에 바치기 위한 재물을 드나든 좀 이제 좀 고귀한 거룩한 문이죠. 양과 소, 염소 이런 걸 이제 주로 끌고 통행하던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문이에요. 양양자를 써서 동물 양, 양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모, 베데스다모. 2절 보시면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다를 강조하고 있죠 지금. 그 당시 사용되던 아람어 헬라어 이게 아니라 고대 언어인

히브리 말이다. 히브리 말이었다.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이게 베데스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비의 집, 헤세드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야, 이름만 들어도 따뜻하고 막 평화롭고 구원의 빛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복지제도 완벽하게 잘 갖춰진 이상적인 유토피아 같이 그런 곳 같습니다. 그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매혹적인 간판을 보고 온 땅에서 이스라엘의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자,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답게 천사가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 물을 한바탕 막 들끓게 하면 그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연못에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한 방에. 말 그대로 자비 은혜 아닙니까? 불치병이 낫는다니까. 여러분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3절과 4절 사이에 꺽쇠가 되어 있습니다. 꺽쇠가. 이렇게 꺽쇠라고 아시죠?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앞에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냈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꺽쇠가. 그리고 그 앞에 각주 2라고 조그맣게 써놓고 성경 밑으로 내려와서 각주를 보시면 2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과론의 구절이 없고 3절의 누워는 누웠으니로 되어 있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성경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꺽쇠에 들어가 있는 구절이. 여러분 초기의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인쇄가 된 게 아니죠. 서기관들에 의해서 필사가 된 성경입니다. 이 인쇄술은 15세기나 되어 나왔으니까 성경 2000년 전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사본을 이렇게 필사하다가 이 도대체 왜 그 불쌍한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모여서 누워 있었을까? 후대 읽는 독자들이 이거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후대에. 물론 이것도 이제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실제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연못은 지하수가 이제 주기적으로 막 이렇게 뿜어나오는 간헐천 현상, 우리로 하면 간헐천 현상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간헐천 아시죠? 갑자기 온천이 쫙 뿜어져 나오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옛날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또 유황 같은 그런 좋은 광물이 함유된 물이면 치유 효과도 있었겠죠. 그 간헐천 현상이 로마 제국의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스 이 신화와 묘하게 결합돼서 입소문을 탄 겁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그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말 그대로 베데스다 아닙니까? 물에만 들어가면 공짜로 치유를 받습니다. 환자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사람들을 환호하게 하고 끌어모으게 하고 길가에 그 곁에 있는 행각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유토피아를 썼던 토마스 모아보다 1500년 전에 토마스 모아의 유토피아가 500년 전에 나왔으니까 그보다도 1500년 전에 이미 인간들이 구축한 가짜 자비 시스템 베데스다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2000년 전이 아니라 타락 이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베데스다의 실체입니다. 오늘 설교 중 베데스다의 실체. 그게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문장으로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본문이 말하는 말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자비로 포장된 지옥을 산다. 자비로 포장된 지옥을 산다. 자,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간판은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데 그 자비의 집, 베데스다의 유일한 구원의 규칙이 뭡니까? 4절에 나와요. 4절 보시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물이 움직인 후에 어떻게 해요? 먼저 들어가는 자. 이게 법칙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이 아니에요. 먼저가 핵심이에요. 먼저. 2등, 3등은 소용없습니다. 오직 1등 한 명만 치유와 구원, 이 기쁨을 독식합니다. 승자 독식의 잔인한 구조죠. 여러분 물이 움직이는 그 찰나 짧은 순간에 사지가 그나마 멀쩡해서 막 빛의 속도로 뛰어들 수 있는 강자. 그건 돈이 아주 많거나 권력이 많아서 번쩍 들어다가 물속에 한 번에 던져넣을 수 있는 힘센 하인을 거느린 재력과 권력자. 아니면 진짜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서 행각 중에 제일 가까운 곳, 제일 명당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사람. 이런 강자들만 구원을 독점하는 약육강식의 전쟁터였습니다. 진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나 앞을 보지

0: 못하는 시각장애와 같은 약자들은 그 1등 자리에 구조적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베데스다입니다. 이런 잔인한 시스템 속에서 수천 번, 수백 번 낙오하고 실패한 대다수의 평범한 아픈 낙오자들 있었겠죠. 이들에게는 육체적 질병 뒤에 치명적인 영적 질병까지도 생겨납니다. 뭘까요? 지독한 열등감,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대표 인물입니다. 몇 년이요? 38해. 38년을 아팠어요. 여러분 왜 하필 10년, 20년, 30년 아니면 약 40년 이렇게 표현 안 하고 38년이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 1세기의 독자들 머릿속에는 38하면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게 특별한 숫자. 왜냐하면 듣는 순간 뭐가 떠오르냐면 출애굽이 떠오르는 그런 숫자입니다. 출애굽, 약속의 땅을 위해서 광야로 나왔죠.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열두 정탐꾼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 광야로 들어가, 그렇게 시작되었던 광야의 그 기간이 정확하게 38년입니다. 우리가 40년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거 빼고 광야를 뺑뺑 돌았던 거 합치면 그걸만 보면 38년입니다. 시내산까지 합치면 40년이고 그러니까 이 38년 하면 그게 딱 떠오르는 겁니다. 처음 읽은 독자들은.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는 단순히 몸이 아픈 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과 무기력 속에서 푹 쩔어져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전체, 아니 오늘날 이 세상의 영적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합니까? 병자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저라면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아유 당연하죠. 낫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고칠 수 있다면. 100번 물으셔도 제 답은 같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질문에 맞는 답이죠. 낫기를 원하냐, 원합니까? 하면 네, 낫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7절 보시면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대요.
1: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모세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0: 아멘. 여러분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정신도 철저하게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눈앞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네, 나 낫고 싶어요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게 그 입에서 지독한 남탓, 환경탓, 사회탓, 온통 탓탓, 원망만 터져나옵니다. 나를 도와줄 백이 없습니다. 저 이기적인 경쟁자 놈들이 맨날 새치기해서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내 팔자가 이 모양입니다. 철저하게 그 먼저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먼저 뛰어가는 거 1등은 불가능합니다. 남은 건 남탓, 환경탓, 제도탓, 탓만 남았습니다. 지독한 열등감과 학습된 무기력에 찌들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가 앞에 계신데도 내 소원을 이룰 방법은 오직 저 연못에 1등에 뛰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걸 믿는 지독한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안타까운 건, 가장 안타까운 건 따로 있는데, 이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세계, 나오자들이 학습된 무기력과 열등감 속에 그 영혼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뭐여야 하겠습니까? 종교죠. 종교, 신앙, 믿음. 종교가 약한 자를 보듬고 꼴찌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시스템의 규칙을 완전히 깨버리시고 말씀의 권세로 치유를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8절 보시면,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선포하면서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38년의 저주가 순식간에 해체됩니다. 환자가 즉시 자리를 걸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현수막 걸리고 막 박수치고 우와 축하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음 구절을 보면 폭탄 같은 장치가 나옵니다. 구절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박수했다가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문장

이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반응이 정말 소름 끼치는데 10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진짜 끔찍하고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 입에서 와, 38년 만에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병이 나왔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축하와 경탄과 기쁨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38년 만에 죽음과도 같은 절망에서 살아난 한 고귀한 생명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적인 규칙. 안식일에 무거운 돗자리 들었으니까 일한 거고 일한 건 안식일을 어긴 거다. 그거 옳지 않다. 이런 종교적인 규칙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데스다의 실체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그곳에 자비는 없습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마치 유토피아가 없는 것 같이. 여러분 성령께서 왜 이 베데스다의 연못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을까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베데스다의 축소판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너무 똑같죠? 겉으로 보기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같습니다. 유토피아 같습니다. 사는 게 여러분 너무 편리해졌고 자기 노력에 따라서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세게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쓴 책 중에 이 시대를 이제 진단한 책 중에 피로사회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현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과 주체라고 표현하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독재 시대 독재 사회에서는 타인의 강압과 어감으로 굴러갔어요. 삶이. 그래서 저건 나쁜 거야. 겉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아, 저건 나쁜 거야. 근데 여러분 현대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먼저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자비의 간판을 걸어놓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착취하게 만듭니다. 난 더 성공해야 돼. 남들보다 더 한 발 앞서 가야 돼. 먼저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래야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도 금메달 못 땄다고 웁니다. 전교 2등 하면 1등 못했다고 억울해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세상에 만들어놓은 거대한 경쟁의 시스템 속에 낙오돼서 침상에 누워서 매일 아침 눈 뜨면 아이 내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 결혼 잘못해가지고 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놈의 집구석 때문에 내가 자식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팔자 내 팔자가 이 모양이다. 탓, 남 탓, 환경 탓만 합니다. 마음에 절대 평안과 기쁨, 감사는 없고 원망과 불만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 아닙니까? 가장 비참한 건 마지막 보루가 종교입니다.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런 사람들 보듬고 위로하고 마음 위로하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괜찮습니다. 힘을 내서 같이 갑시다. 이게 종교 아닙니까? 근데 종교마저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 형식과 규칙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몇 구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1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고린도전서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져라 서로.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하기 너무 쉽죠.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서로 같이 하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내 것으로 여기고 같이 막 중보하며 기도하고 서로 짐을 지고 말은 쉬운데 실천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새 생명인 애를 낳고 사랑으로 키우는데 엄마 아빠의 수고와 헌신 없이 이게 됩니까? 말로만 됩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신앙생활은 팔짱 끼고 이렇게 구경꾼처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근데 신앙이 종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으로 돌보고 희생과 수고는 점점 안 하려고 합니다. 점점 안 하려고 하고 다들 감시만 합니다. 감시만. 이 내가 생각하는 규칙대로 교회가 돌아가는가 이게. 이 교회는 내가 가진 신앙의 모습대로 이게 움직이고 있는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옳지 않다. 제가 여러분 올해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께 이렇게 들었던 말입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제가 잠깐 와서 살펴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등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낯설고

0: 모르는 사람 들어온다고 오래된 성도들이 별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좋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딱 베데스다의 풍경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생명에는 그 고침 받았든 나았든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베데스다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거대한 베데스다입니다. 간판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고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아니라 무한 경쟁의 지옥입니다.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도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도 자리를 안식일에 들고 가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비관적입니까? 좀 따뜻하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사셨는데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으십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이게 베데스다입니다. 이게 자비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타락한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대된 베데스다, 좀 더 세련된 베데스다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망은 없습니까? 유토피아 꿈꾸지만 유토피아 없고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이지만 실제는 지옥 같은데 그걸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냥 그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남탓만 하다가 먼저의 자리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그냥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내 인생 왜 이런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그 방법이 뭡니까? 두 번째요. 두 번째 그 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옥에서 탈출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이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고침받을 자격이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습니까? 아 주님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간절히 그냥 누워서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졌습니까? 오히려 원망과 핑계 남탓만 늘어놨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위선적인 종교 시스템의 잣대로 너 나 메시아라고 믿느냐? 확실해? 낳고 싶으면 네 믿음의 분량을 한번 이렇게 나한테 보여줘봐. 너 주일 성수하냐? 11조 하고 있냐? 너 어느 부서 섬기고 있냐? 이 조건 거셨으면 이 평생 자리 깔고 누워서 남탓하다 죽었을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을 가진 최소한의 영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영적 시체입니다. 근데 그런 자격 없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병자가 쏟아내는 남탓을 하염없이 막 2시간 앉아서 3시간 막 다 들어주십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안타깝네.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번쩍 들어서 연모단으로 넣어주십니까? 주님이? 이 세상이 만든 신화, 가짜 자비 시스템, 베데스다의 먼저의 법칙, 무한 경쟁의 승자 독식의 구조를 주님이 완벽하게 깨뜨리시고 무시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위대한 말씀, 창조의 권세로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8절 9절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1: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0: 아멘. 연못에 물이 동하는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든든한 백이 될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뛰어내리는 경쟁자를 이기려고 막 바라보면서 피눈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선포하는 즉시 곧 나와서 걸어갔습니다. 그의 몸을 인격을 칭칭 감고 있었던 무기력의 사슬이 단번에 끊어지고 강건해져서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의 신비. 우리는 베데스다, 간판은 자비의 집에 삽니다. 실상은 지옥입니다. 다 병들어 있습니다. 다 불안합니다. 다 남탓합니다. 누가 찾아오셔야 합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라. 이 능력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아무 자격 없고 신앙적 무기력에 빠져 입만 열면 원망과 핑계, 불평뿐인 내 실존의 자리에 전능적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세상의 그런 시스템을 깨버리고 그 쩌들어있는 세상의 생각을 우리 걸 깨버리고 선물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유대인의 명절이면 그 성안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들어가시지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까?

0: 도대체 왜 하필 38년 된 병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행각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빼곡하게 다 누워있는데 왜 하필 38년 된 병자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나옵니까? 묵상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오직 은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은혜, 거저주시는 선물, 그 은혜만이 우리를 베데스다의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합니다.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내가 먼저의 자리를 차지 못했어, 우리 애들이 먼저의 자리에 가지 못했어, 다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의 무기력증,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그 은혜만이 건져내고 치유합니다. 우리의 불안을 치유합니다. 우리를 붙잡아서 누워있게 만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자비의 탈을 쓴 베데스다입니다. 2000년 전에도, 소설 유토피아가 났던 500년 전에도, 2020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안해하면서 먼저의 법칙에 따라 제일 앞서지 못해서 낙담하며 삽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일 앞서는 자리에 놓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게 안 되면 너무너무 좌절합니다. 이 지옥을 깨부수기 위해 우리 주님이 하늘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는 선물,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 다해도 안 될 수 있어요. 먼저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늘 먼저를 생각하며 내가 제일 앞에 못 섰어, 내 꼴이 이게 뭐야,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삶 자체가 빛나는 겁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면 그 삶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능히 자리를 들고 일어나 떳떳하게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처럼. 여러분, 한 오래된 동물원에 평생 철장에 갇혀 지낸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물원이 폐쇄가 됐습니다. 철장에 뜯겨나가고 드넓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독수리를 데려다가 창공을 향해 확 날렸습니다. 날았을까요? 하늘을 눈앞에 두고도 날지 않습니다. 평생 철장을 맴돌던 그 무기력한 걸음으로 바닥에서 좁은 바닥을 뱅뱅뱅뱅 돌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언제일 교회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이 독수리 같지 않은가?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으로 이 잔인한 베데스다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그 철장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우리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외쳐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 내가 그렇게 꽉 막 무기력하게 너를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비교의식, 시기, 뭐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환경들 그 떨쳐버리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탓을 하며 자리에 누워서 세상 계산기만 두드리며 신음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꼭 찾아오셔야만 하는 그런 인물들입니까? 아니죠. 오직 은혜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젠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는 것만 한숨 쉬며 무기력하게 쳐다볼 게 아니라, 여러분, 어차피 우리 중에 이 먼저를 차지할 능력자들 뭐 여기 보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어 보여요? 그에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꽁꽁 묶어 있는 모든 염려와 뭐 마음의 불안들, 무기력의 돗자리를 번쩍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참된 안식과 승리를 선포하면서 베데스다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배웠죠, 일주일 동안 들었죠, 복음으로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 은혜의 먼저가 아니라 은혜에 젖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방어진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좋지 않은 인상이란 얘기를 숱하게 들어온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한 회사의 외판 영업사원 모집에 응시합니다. 거기서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본인의 사진과 성경 구절을 팻말처럼 들고 면접관 앞에 섭니다. 사진은 순한 이미지로 손을 봤고요. 손에 든 성경 구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과는 당당히 합격이었죠. 어느 작은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아름다운 청년의 간증입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마음 벅찹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주께서 마음에 두신 것이니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히스플랜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돈 잘 벌면 기분 좋다 하죠.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1602님 사연이에요. 항상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602님, 네, 이 사연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내용의 은혜를 받으셨을까? 네,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시는 사연 안에 있는 네, 그런 내용으로 받는 은혜죠. 그래서 저도요, 오늘은 저의 사연을 좀 얘기하면 어떨까 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제가요, 비전 케어를 이끄시는 그 회장님을 만나 뵀어요. 비전 케어가 어떤 곳이냐면요, 전 세계에 실명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수술해 주고요, 무료로 수술해 줍니다. 네, 그렇게 실명을 예방해 주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돈 안 받고 그 일을 하는 것뿐이 아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세상에. 여기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자기 돈을 내서 진행한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세상에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 있잖아요. 뭐 지나가던 사람 다 못 본 척 지나가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 살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들여서 쉴 곳 마련하고 거기에 돈도 자기가 지불해 주잖아요. 자기의 돈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시각장애인이지만 거기까지는 몰랐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그 좀 이제 의료 취약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요, 백내장으로 실명에 이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무려 1억 명에 달한답니다. 지금 실명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일단 실명을 막아주느라 두 눈 중에 한 눈은 우선 급하게 수술하신대요. 원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백내장으로 실명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도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곳들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없는 이들을 또 돌아볼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삶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 해봤는데, 오늘 은혜 받은 사연 보면서 또 1602님 은혜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의 최근 사연 한번 함께 나눠봤습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같이 걸어가기.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2026년 성동 어울림 보치아 대회가 오는 9월 22일 열립니다. 성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회는 서울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보치아는 표적구에 공을 가까이 보내는 경기로 손으로 던지기 어려운 경우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중증 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스포츠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150여 명이 함께하며 생활체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어울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가 경기장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와 돌봄을 주제로 한 2026년 누림 컨퍼런스도 마련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주거와 돌봄 모델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주거 돌봄 사례가 소개되고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지난 8월 말쯤에 그 네팔의 참담한 홍수 피해가 전해졌었죠. 그야말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참사였습니다. 그 원인이 기후온난화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환경과 기후를 놓고 기도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해온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주님 뜻에 너무나 어긋난 인간의 과도한 편의 생활이 이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오랜 세월 모습을 지켜온 만년설이 녹아내리고요. 남극의 빙하가 쪼개져 떠다닙니다. 대기 중의 기온은 물론이고 바닷물의 온도와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이제 신앙인들이 보다 깊은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해결을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웅재님의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어느새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잠자리들이 날아다니고요. 또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옵니다. 더운 여름 언제 가나 싶었는데 어느새 한층 시원해진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듯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새 힘을 더해주시길 소망하면서 첫 곡 듣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새 힘 얻으리 아주 힘찬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는데요. 가을 하면 또 높은 하늘 빼놓을 수 없죠. 높고 푸른 하늘, 또 시원한 바람. 이렇게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을 보고 느끼다 보면 이 계절을 바꾸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의 계절도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일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홀리원의 하루, 그리고 프롬 갓의 예수 사랑하심은, 어노인팅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세 곡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이태재 목사님의 책 순종만 남는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쌓는다. 이름을 쌓고 소유를 쌓고 업적을 쌓는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며 더 오래 기억되려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흐려진다. 그토록 붙들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빠져나간다. 인생의 끝자락,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을 펼치면 그 답이 선명히 보인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재산이나 명성이 아니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내디뎠던 걸음. 바랄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바라며 기다렸던 시간.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랐던 묵묵한 순종이었다. 모세에게 남은 건 역시 애굽 왕궁의 화려한 학문이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경외의 순종이었고, 여호수아에게 남은 것 또한 전쟁의 눈부신 승리가 아니라 길갈에서 기꺼이 칼을 내려놓았던 절대적 순종이었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방식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걸었는가이다. 세상의 화려한 성취는 세월의 흐름 속에 씻겨 내려가도 말씀을 따라 걸었던 그 걸음만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흔적이다.

네, 오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 히즈윌의 삶으로, 그리고 3일 POP 앨범 중에 있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태재 목사님의 책 순종만 남는다, 예, 일부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의 내용처럼 성경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성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던 그 순종이 성경에 더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씀을 따라 내디딘 그 걸음,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순종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걸어온 그 순종의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순종, 또 패밀리 워십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세 곡 찬양 함께 하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짧은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the men of Israel had taken an oath at Mizpah. Not one of us will give his daughter in marriage to a Benjamite. Judges chapter 21, verse 1.
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사사기 21장 1절 말씀.
0: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콧물 흘리면서 훌쩍거리시는 분들 눈에 띕니다. 네, 극동방송은 지난 화요일 서울 상수동 사옥에서 미스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1,100여 분이 오셔서 참 많이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목요일에는 전국 운영위원 하반기 목요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침 식사하면서 친교하고 헤어졌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참 반가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이 올해 7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한양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홈커밍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도 열릴 거고요. 세시봉 무슨 뮤지컬 가수도 와서 또 찬양하고 어린이 합창단도 찬양하고 할 거예요. 또 운동장에서 이 또 게임도 치러지고 역사 체험하는 이런 체험관도 있고 푸드코트 등 다양한 행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설치되어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입니다. Come Thou Fount. 우리말 제목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Well, after the Civil War, 자, 내전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내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Most of the tribe of Benjamin was dead.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Including the women and children. 여성들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거의 다 죽었어요. The Israelites were sad. 이스라엘 사람들도 슬펐지요. And concerned for the future of the tribe of Benjamin. 베냐민 지파도 한 부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미래가 걱정이 되었어요. Because they had all agreed to be cursed if they gave their daughters as wives for the Benjamites during the war. 전쟁 때 이들이 맹세를 한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To be cursed, 저주를 받겠노라고. 만약에 they gave their daughters,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딸들을 부인으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면, 다시 말해서 베냐민 사람들과 혼인을 맺으면 자신들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맹세를 했었어요. The Israelites had all gathered together.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한 자리에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And had agreed. 그리고 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That anyone who missed this meeting would be killed. 누구든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일 거라고 말이죠. No one from Jabesh Gilead.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 한 거예요. Had come to the meeting. 이 모임에. So the Israelites killed every man and woman in Jabesh Gilead.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의 모든 남녀를 다 죽였습니다. But save the virgin.

Orleans. 그런데 누구만 살려줬어요? 처녀들만 살려줬습니다. Alive, to give to the surviving Benjamites as wives. 이 처녀들을 살려준 이유가 나옵니다. Surviving Benjamites,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참 거의 다 죽고 600여 명의 남자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라고, 아내가 되라고 처녀들만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The Benjamites were also allowed to steal the young Israelite women of Shiloh as they danced at a festival.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참 어떤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여기 무도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또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이 실로에서 온 여성들 200명을 그냥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 한 200여 명 남은 남자들과 혼인해도 좋다라고 몰래 훔쳐가도 좋다라고 그냥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절대로 그들과 혼인을 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혼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 맹세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꼼수를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로에서 온 이스라엘 여성 200명을 결국 베냐민 지파들로 하여금 몰래 데려다가 결혼하게끔 눈을 감아주는 것입니다. This way, 이렇게 함으로써 the families would not be cursed. 자기들이 이스라엘 여성들을 베냐민 지파 남성들과 결혼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몰래 데려갔다 훔쳐갔다 이런 명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네는 이런 저주를 모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For giving the young women to the Benjamites. 그래서 젊은 여성들을 이스라엘 여성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줬다는 이유로 말이죠. The Israelites thought again about their actions.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했던 처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They had fought a holy war. 참 성스러운 전쟁을 치렀다고 그들은 자부했겠죠. But they had made some promises. 이들이 맹세를 했다고 했었어요. That were too strong. 그런데 너무나 가혹했던 거예요. They had promised that their daughters would not marry the men from Benjamin's tribe. 이들이 했던 맹세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여성들이 would not marry the men from Benjamin's tribe.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과 결혼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맹세의 내용이었습니다. So they had not allowed them to marry them. 그래서 허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여성들로 하여금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하도록. They were sorry about that. 이들도 참 안타까웠지요. But it meant that the tribe would not continue.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면은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즉 이스라엘 여성을 어쨌든 남아있는 6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내들과 결혼하게 하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 자체가 대가 끊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말이죠. Because it meant that the tribe would not continue. 왜냐하면 내버려 뒀다가는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They built an altar.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This was probably at Mizpah. 아마도 미스바에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Because there was already one at Bethel. 왜냐하면 베델에는 이미 제단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는 가까스로 대가 끊기는 것을 면할 수가 있었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지파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연합군으로 모였다가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사사기 전체에 이 유명한 마지막 구절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함께 공부하게 될 룻기를 거쳐서 사무엘에 가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빙고,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Bluegrass Brethren의 찬양입니다. I know whom I have believed. 우리말 제목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지파의 이 범죄자들을 정말 옹호하고 보호해 주는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during the Civil War 내전 동안에 Thank you that you took care of them. 그들을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And provided a way for them to have wives to continue their tribe. 그래서 그들의 종족이 정말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아내들도 보내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니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 that you do for us.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즉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기브온, 그리고 라마인데요. 여호수아 18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참고하시고 잘 따라해보세요. 기브온, 기비안, 기비안, 기브온을 기비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라마는 비슷해요. 라마, 라마, 한 번 더요. 라마,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ow that we've completed the study of Judges, starting next week, we will begin a new book called Ruth. 네, 오늘로 사사기 공부를 마쳤으므로 다음 주부터는 룻기를 공부하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저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입니다.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제 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입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누가 언제 물어도 제 대답이 항상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게 제 삶에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제 삶을 축복으로 이끌었던 이 최고의 사건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어릴 때 어려운 가정에 살다 보니까 왠지 인생은 무엇일까 궁금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의문이 생겼고 죽음 앞에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렇게 붙잡고 실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나도 없는 거고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착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고 그래서 제가 죄인인 줄 잘 모르겠어요.

0: 선생님한테 전도받아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믿어진 줄 알았는데, 근데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니까 저를 전율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님도, 우리 아버지도 한 분씩 다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 선택의 사랑 앞에 제가 전율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을 믿고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놀라운 평안이 저한테 왔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던 그 청소년 시절에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마치 박하사탕 한 봉지를 제 심장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기쁘고 설레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기쁨과 설레임은 저한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을 이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기도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신 당신은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0: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이 시간 영접 기도를 따라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뭐 반 정도도 할

0: 없고 이런데 이 전표 선교사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1: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2: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2 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 265국에 091번, 지역번호 02 265에 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시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인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러면 다스리는 건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때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상황이도 오면 사사를 세워서, 사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세워서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전쟁을 승리하도록 했고, 또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백성들의 문제를 판결해주고 우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길도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질서와 법이 되고 누구에게 억눌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평화로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왕을 원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가 나를 다스리기 원하는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날 다스리기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재물, 명예, 건강, 어떤 취미,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기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나를 다스려야지 내가 주인 되기로 하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순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서 누가 진짜 나의 왕인가 깊이 고민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사를 구한 것입니다. 이때 사사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사가 세워지게 되고 그 사사가 그 백성들을 다스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사가 죽고 나면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사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아들들이 그 사사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 나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의 뒤를 이을 아들들이 그렇게 옳지 못했습니다. 불의를 행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였고 문제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요, 사실은 사사가 눈에 앞에 나타나서 전쟁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일을 진짜 하시는 분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냥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일을 했던 것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는지 생각하지 못했는지 눈에 보이는 사사가 계속길, 눈에 보이는 왕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왕은 공평합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가 뭐 가장 잘하는 게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그 20여 명의 왕들 중에서 어떻게 공평한 왕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그 왕도 공평했을까요? 여러분 왕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경륜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 법을 따라서 공의와 진리와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이 주 앞에서 다 하나님 백성으로 평등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국가의 모습이에요. 우린 신정국가 하면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얘기하는 신정국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일부 사람들이 완전한 독재를 해가지고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나라가 되도록 원하시는 그런 모습, 이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여서 자기들을 이끌어줄 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향유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계시와 질서의 법을 따라 살면 자유와 평등과 변형과 안정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군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거니까, 보호해 주실 거니까. 재판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세워주실 것이고 군대가 필요하면 군대 세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경찰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치안을 담당해 주시겠다라는 것, 필요한 사람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나라 블레셋처럼 아말렉처럼 왕이 있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전쟁도 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기로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거 싫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대신 군주제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회학적 정의로 보면 실제적인 감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이 높이 쌓여지고 눈에 보이는 왕이 있고 성문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하여

그래서 왕궁 짓고 군사가 든든히 있으면 그러면 안심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사물의 본질은 가시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본질은 육안으로 볼 수 없으며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삶의 진짜 능력, 힘, 권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곳에 감춰져 있지요. 마음의 눈으로만,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세계를 보며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영원하고 위대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영적 시각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사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살 때 비로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이야기 같긴 한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 찾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내게 생명 되시고 은혜 되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복도 주시고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구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같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오늘 본문 밑에 있는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왕을 중심으로 와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말렉도 그리하고 뭐 나머지 여부수족도 그리하고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도 왕이 있어야 그 왕이 우리를 대신에 나가 싸워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이겼다고 할 때 왕이 피를 흡니까? 아니면 그 전쟁에 나간 백성이 피를 흡니까? 사실은요, 누가 싸우는가? 왕은 직접 안 싸워요. 왕은 직접 피 흘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누가 흘리는가? 백성이 피를 흘려요. 근데 그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왕은 높은 용상에 앉아 있어서 마치 신인 듯 행사합니다. 백성을 부려요. 그리고 보통 왕을 신의 아들 아니면 눈에 보이는 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파라오는 눈에 보이는 신이었고요. 중국에서 우리가 왕 천자라 그러죠. 천자가 뭔지 하늘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신의 아들이니까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허세와 세속적인 영광 권세의 매력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초라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이건 초라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왕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그로 인해 받들어진 그 용상을 보면서 부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광에 매료되어서 자신들이 그 영광의 노예가 될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요구는 선민된 영적 권위와 특권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너희는 왕도 필요 없다. 무기도 필요 없다. 군사도 필요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이고 몰라요.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할 때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샬롬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그들은 이 영적인 사명을 마땅하게 못마땅해 여기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굉장한 것, 눈에 보이는 찬란한 것, 이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 때를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불안해요. 야, 이거 이제는 모세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모세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눈에 안 보이는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아론한테 찾아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하니까 아론이 금기고리, 은기고리 다 모아가지고 결국 만든 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하며 먹고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는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원하라고. 그래서 그 만들어내라고.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왕권을 갖기 위해서는요. 뭐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노예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노예 제도 없이는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의 주도적 권세 아래 백성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왕권은 독재가 수반되고 독재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절대 권력은요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민주주의는요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최선의 것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독재를 막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민주주의예요. 독재를 견제하지만 사실은 민주주의가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혼란과 타락을 낳습니다. 인간 중심의 완전한 세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절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왕이 있으면 해결되는가? 여러분 왕의 문화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중국에 가면 국경 가까이에 만리장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많으시죠? 예, 만리장성 가보니까 어때요? 대단하죠? 여러분 만리면은요 4,000km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km예요. 왕복 5번 하는 거리예요. 그 정도의 장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쌓았나요? 뭐 좁은 데는 좁지만 넓은 데는요 그 위에 자동차가 다닐 만큼 그 성벽이 두껍고 웅장합니다. 이거 약 2000년 전에 사람이 인력으로 쌓은 거예요. 기계로 쌓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노동력을 들여 쌓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하고 그거 쌓다 죽었는지 아십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성을 세우면서 아마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만리장성을 쌓으면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고, 외적을 막아주고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리장성은 2차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는 진나라, 그 후에 명나라가 조금 더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 지은 진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을 지은 명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그 성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튼튼해지고 부강해지고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백성들이? 성을 짓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그 나라 망했습니다. 나라는 성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나라가 망하는 건 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악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만리장성 근처에 왕릉이 13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약 지하 30m 묘실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온갖

보아와 뭐 진귀한 것도 내부 꾸몄는데 사실은 다 독을 당했죠. 그 왕릉에 보면 이런 푯말이 있습니다. 이 묘역은 6년에 걸쳐서 축조되었습니다. 연인은 6,500만 명이 동원되었고,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매일 3만 명 이상이 일을 했고, 이것을 축조하기 위해 100명이 16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인부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대단하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왜 했나요? 썩어서 없어질 한 사람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문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래 문화재 대단한 것 이야기할 땐 100%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갈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곳곳에 보면 대단하다. 그건요, 죽을 고생한 사람들의 노동력이 거기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만리장성 그렇고요. 왕릉이 그렇고요.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그렇고요. 뭐 세계에 있는 문화유산 다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 중심의 문화는 왕을 위한 문화이고 결국 노예 문화의 결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죽음의 토대 위에 그 위에 세워진 피눈물 나는 결과예요. 우리는 찬란한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서 구경할 때 찬란한데요. 그 안에서 그거 짓느라고 죽을 고생하면 찬란할까요? 근데 사람은 이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람들의 피땀을 모아서 죽을 고생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 자랑해야죠. 우리 하나님 자랑해야죠. 왜? 그분은 내게 피땀을 요구하시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진짜 행복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것들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여서 그것만 자랑하고 있다라면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우리 울산지엘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의 법이 주관하는 세계,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행사될 때에 참 평화와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제도는 언제든지 백성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어리석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을 줄 텐데 그 왕이 뭐 할 건가? 이야기라는 게 사무엘상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왕이 내 재산을 가져갈 것이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왕을 원하느냐? 원하면 그래도 해봐라. 그런데 이거 절대 좋은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의 대표가 아닙니다. 왕은 신의 아들이 아니고요. 신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사환의식이 왕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백성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구약성경을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패하기도 하십니다. 겸손할 때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할 때에는 그를 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니 그들을 다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0: 자기가 가진 권력 위에 더 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재판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재판 이 능력 권세 위에 진짜 재판관인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사업하는 사람, 이 사업 내 거니까 내 직원들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이 재력 위에 진짜 주인인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줄 알고 사환의식 가지고 하나님 밑에 있는 줄 알고 주의 뜻 이루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안 가보셔도 회당 이렇게 사진이나 보면, 아니면 회당을 예배드려 성전에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에 쭉 모여 있을 때 보면, 남자들은요 머리에 이렇게 조그마한 빵떡 모자 같은 걸 씁니다. 요 손, 제 손에 반만 해요. 딱 반. 손바닥만한 게 반만 해요. 반. 요걸 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이거 왜 쓸까요? 보통 세 경우에 쓰는데요. 안식일에, 그리고 회당에 갈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주로 많이 쓰고, 그리고 평상시에 쓰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전체 하여튼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요 세 경우는 꼭 씁니다. 성경 읽을 때 쓰고요. 안식일에 쓰고 회당 갈 때 씁니다. 평상시에 쓰고 다니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걸 키파라 그래, 키파. 이거 왜 쓸까요? 머리 따뜻하라고요? 하나도 안 따뜻해요. 요꼬만한 거 올려봐야. 햇빛 가리려고? 햇빛 하나도 안 가리십니다. 멋있으라고요? 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실로 짜놓은 거예요. 요만한 거. 왜 쓸까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놓은 게 그게 기파예요. 여러분, 내 삶의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왕은 왕으로서 권세를 행하면서 내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주로서 내가 가진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근데 그 정치인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우리가 뽑아놓고 왜 이렇게 욕을 해요? 네? 그러면 그럴 거예요. 그 놈이 그 놈이라 뽑을 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뽑았다고. 그럼 차라리 뽑질 말아요, 아무도. 어쨌든 우리가 뽑았잖아요. 뽑아놓고 나서 그렇게 잘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깊이 생각해보면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도 알고 그도 알아야 되는데 서로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이고 주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참다운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왜? 분명한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왕의 자리에 있든 백성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진짜 왕인 줄 알고 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게 되고요.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위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 나라를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도자들만 그러면 되나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지 백성의 자리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이루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그 은혜의 사랑,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이웃에게 전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 제1교회

0: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6-4010번 울산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FM 107.3MHz 울산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샬롬 주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사랑 없이 하루도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날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무리 부인해도 그분의 사랑을 희석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 의심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그 사랑을 변하게 할 수는 없지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의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한글로운 찬송, 내 주여 뜻대로 민호기님의 음성으로 차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저는 가끔 의심 많은 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데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의심부터 하게 되죠. 그래도 주님은 도마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편 104편 1절 말씀. 하나님의 손길. 여름이 막바지에 달하면 자연의 아름다움도 절정에 이르러 최고로 멋진 계절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을이 시작되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색채들이 펼쳐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계속됨을 깨닫는다. 초록색 나뭇잎은 황갈색과 금색, 주홍색, 적황색, 갈색 같은 가을의 색으로 갈아입는다. 하늘은 더 짙고 선명한 푸른색을 띈다. 공기는 신선해지고 첫서리가 내려 다이아몬드를 아로새긴 것 같은 얼음층으로 모든 것을 뒤덮는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계절에 상관없이 그분의 손끝에 닿는 곳에는 그분의 흔적이 또렷이 남아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섬세하게 빚어낸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그분의 영광과 독창성과 능력을 깨닫곤 한다. 우감을 자극하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한껏 누리며 창조주의 솜씨의 기이함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편 104편 1절 말씀.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함께하실 찬양은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어두운 몸, 있는 모습 그대로 김성은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프레이즈 유니온 싱어즈의 찬양 연예와 함께합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이나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고 우와 정말 예쁘다라고 외쳐본 적이 있나요? 너무 예쁜 풍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들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습니다. 그 순간의 찰나를 포착해서 오래 기억하려는 것이겠죠. 네, 사실 사진은 눈으로 보는 것만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좋은 이웃에 나 같은 사람도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입니다. 요즘 시력도 떨어지고 많이 피곤하여 안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큰 이상은 없으나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안약을 처방받고 눈을 쉬게 하라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을 쉬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피로해지면 먼 곳을 자주 보십시오 라고요. 저의 짧은 생각에는 눈을 감고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먼 곳을 쳐다보아야 눈의 피로가 풀린다고 하는 말씀이 놀라웠는데요. 현대사회의 영향으로 인한 IT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우리의 눈은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눈이 피곤하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우리 육신의 눈이 피곤할 때 멀리 보는 것이 좋은 것처럼 우리 마음이 피곤할 때도 멀리 바라봐야 하는데요. 가까이 있는 것들은 잠시 있고요. 먼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의 문제들이 작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시간을 내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데요. 그것은 흘러가는 이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맞출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하고요. 그것들의 특징을 살려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헛되이 버려지는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끼고요.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CTS가 불러준 주님의 시간에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라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라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들려드릴게요.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앨범 가운데서 선하신 목자 들으시고요. 이어서 지명연의 내 진정 사모하는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동훈 목사님의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나누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시간 관리에 대한 여러 세미나들이 개발되어 도움을 받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기술적인 도움을 넘어서는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방편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시간 관리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시간 관리의 초점은 지혜로운 시간 경영인데요. 그런데 성령이 바로 지혜의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미 그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이 지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일찍이 선지자는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그분이 바른 판단을 하시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주의 영이 임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나간 시간을 성찰하고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선 기도할 제목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동훈 목사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나누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앞선 한 곡은 페이스 워십의 세상을 사는 지혜였고요. 계속해서 더 라이트 워십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을 먹을지 선택하고요.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하고 누군가를 만날 장소,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를 선택하는 등 삶의 모든 것을 선택하며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셨는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게 됩니다. 선택한 후에는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요. 마음을 다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이 가장 최선이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서전주의 음성으로 오늘도 은혜로 산에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행복지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생명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부흥행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 임마누엘의 대오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리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의식. 그 다음에 코람데오의 의식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신다. 그 의식. 그러니까 누가 알아준다 그러면 훨씬 다르잖아요. 누가 보고 있다면 우리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셋째는 지금 나에게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시간이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열려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 참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파란만장이면 1억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성실함을 인정받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되어야 되는데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갈 때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던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짠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지는 것이죠. 내 자유와 희망이 철저히 박탈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바로 그런 공간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내려놓고 싶은 바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옥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사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족이나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건강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감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강력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감옥 속에 있을 때는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오거든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다면 세상은 몰라줘도 나도 내 힘의 한계를 느낀다 할지라도

하고 계신 거대한 섭리의 서막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의 눈에 비친 이 환경은 더 깊은 나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감옥을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무대로 사용하고 계시고 막힌 길을 새로운 출구로 만드시고 끝없이 보이는 지점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감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무대였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힘들면 버림받은 것 같아요. 혼자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감정 따라 우리하고 똑같아서 왔다 갔다 하는 분 아니에요. 언약하셨다. 이 언약은 법적인 문서로 적는 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도 무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감옥 속에서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사건을 만드시고 바로의 신하들을 감옥에 보내는 사건을 만드시고 그걸 내 인생과 엮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실 때에 오늘 이 자리는 고통하는 고난의 터널이 아니라 무너짐의 자리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대기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든 분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몸에 느껴지지 않아도 그 믿음 붙으셔야 돼요. 요셉은 그 믿음 붙들었어요. 두 번째 요셉이 붙은 것이 뭐냐면 인생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참된 섬김의 삶. 고난이 찾아오면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어라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친위제당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나는데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수종들게 했다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행정적인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할 일은 이 사람들에게 심부름해 주는 거다. 그렇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섬겼다 되어 있는데 이 섬겼다라는 이 사용된 단어는 뭐냐면 샤라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종이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졌던 그런 모습과 마음을 얘기할 때 샤라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제수로서 마지못해서 눈치를 보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진심 어린 돌봄과 사랑으로 두 장관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요셉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요셉이 그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두 장관의 얼굴에 깊은 근심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들의 근심은요 폭풍우가 치듯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얼굴이 헬쑥해진 상태를 그런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 장관들을 지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했을까? 사람들은요 자기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안 털어놔요. 실없는 사람이나 계속 얘기하고 못 견딘 사람이나 하지 보통 사람들, 한 나라의 장관쯤 한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누구든지 만나면 자기 얘기 붙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 찾아서 얘기해요.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줄 사람.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의 내용을 무게 있게 받아들일 사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근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할 때 이 종이면서 죄수인 이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자기들이 꿈꿈을 얘기해달라고 할 때 얘기할 장관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요셉은 진심으로 자기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요셉이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기 전에 43절에 이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큰 사람 되고 싶잖아요. 큰 사람 되고 싶다면 큰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 높은 사람 되고 싶냐? 으뜸 되는 사람 되고 싶냐? 종이 되라. 뭐예요?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는가로 증명이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 샤라트, 이 섬김을 통해서 훗날 무슨 역사를 만드는가 하면요 요셉이 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사용하셨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꿔서 2년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한 거예요.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바로왕에게. 요셉에게 섬김을 받았던 그 사랑, 그 깨달음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세워요. 요셉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세워진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쓰셔요? 요셉의 섬김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의 삶을 바꾸는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바나바 우리 모집할 때 간증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자기는 어렵고 힘들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내 혼자 문제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목자님을 통해서라든지 주변을 통해서 바나바 들어오라고 소개를 받아서 해볼까? 그래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먼저 자기 마음이 위로를 얻고 자기 문제가 어느새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간증 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바나바 간증할 때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시라고요. 진심으로 남을 섬길 때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줘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인생의 감옥 속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려고 흔드는 것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을 더 위로해주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작은 거라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그 섬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지금 바나바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요셉이 뭘 했냐면 원망을 끊고요. 원망을 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원망을 꾸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장관들이 자신의 불안한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8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랬어요. 요셉은 꿈의 해석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치부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점술의 신도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 언역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는 그 하나님 믿는데 너는 왜 감옥에 왔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영역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야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왜 요셉이 엘로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할 때 요셉에게는 원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잘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요셉이 원망한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원망할까요? 자기 자신부터 원망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이 바보야, 이 바보야. 꿈을 꿨으면 그냥 그 꿈을 간직만 하지. 괜히 형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때부터 네 신세가 꼬이기 시작했어. 내가 왜 그렇게 바보짓을 했을까? 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잘 꼬실 때 그때 잘 분별해서 그 집에도 가지 않았으면 됐는데 바보처럼 그 일이 있다고 가서 그 부른다고 하고 붙잡는다고 붙잡혀 있고 이 바보처럼 내가 행동했어. 내가 왜 이리 못났지? 여러분, 자기를 원망하면요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져요. 전 제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남아지는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속에 있는 좋은 잠재력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다 짓밟아버려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쓸모없는 인생이야. 원망하는 사람들 속에 그 마음이 들어가요. 요셉이 또 원망한다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다른 사람 원망하겠죠. 우리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누구 원망할까요? 형들을 원망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다니 왜 이럴까? 그 사람들 참. 그럴 뿐 아니라 또 보디발의 그 부부도 원망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여부도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무조건 감옥으로 보내는 바로 그 보디발이나 그 아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우리는요 원망이 전공 과목이에요. 조그만 짓은 원망, 남 탓.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래 된 거야.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왜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를 만나게 해서 내 신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남자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세상에 많은 여자 중에 왜 이 여자를 만나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됐을까?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살아보세요. 그 인생 속에 희망이 있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습관처럼 하거든요. 그거 바꿔야 돼요. 왜요? 원망은 이게 보통 원망할 때 이게 제가 이게 원망의 법칙이라고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원망할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이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화나지만 하나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게 되고요. 세 개는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남을 원망하려면 내 속에 네 배 정도가 부글부글 끓어야 원망이 나가요. 그러면 남에게 이 독소가 맺힌 원망이 나가는 것보다 네 배나 내 마음이 먼저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 그 다음에 요셉이 원망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부정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친 대가가 이 시궁창 같은 감옥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원망의 주머니를 비우고요 그 자리에 감사의 주머니를 채웁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감옥에서 건져 주소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품었어요. 제가 말씀 보면서 느낌이 요셉이 지금까지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때문에 이제 석방돼서 가는데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아, 저 사람 죄가 없어 풀어줘. 그러면 그 정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석방될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정말 요셉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0: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풍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 흉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을 하나님은 바로 이 2년 동안을 요셉을 새롭게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감옥이 있을 때에 또 내가 의지했던 것 있어요. 뭐 돈을 의지했든지 사람을 의지했든지 이것마저도 나에게 다 끊어졌을 때, 그때 나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하나씩 하나씩 그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 우리의 이름과 신음소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고 치밀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을 이 감옥에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요셉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섬겼어요. 바로 그 섬김과 하나님 믿고 기다렸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었고 그 내면이 흉년을 이기고 풍년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을 여러분 지나고 계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드세요? 그러기 하나님 약속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섬긴다. 그 감옥 안에서도 섬긴다. 누군가를 섬긴다. 우리 결혼 생활도 서로 섬기는 거거든요. 아내와 남편 섬기는 거고, 자녀 섬기는 거고, 자녀는 부모 섬기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목자가 목원들 섬기고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더 나아가서 바로 원망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세워가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요셉의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서 인생의 감옥에서 무사히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새로운 단계로 변화시켜 나가는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감옥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말고 원망하다가 세월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쫓아나가면서 주 앞에 존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래서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서늘해진 날씨에 뵙게 되었는데요. 네.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고 오셨나요?
1: 오늘 여러분과 음악을 나누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선행을 행할 때 그것을 알게 하는 사람인가 모르게 하는 사람인가. 피디님은 어떠세요?
0: 모르게 하고 싶지만 알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1: 저랑 똑같으시네요.
0: 아, 그래요?
1: 저는 모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알아줄 때 내가 더 신이 나서 선행을 베풀게 되는 걸이라는 유형인데 네. 레슨실을 이전을 해야 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있는데 네. 함께하는 선생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저하고 성품이 참 다르세요.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랑 똑같이 오늘 갔을 때 짐이 한가득이었었는데 내일 레슨실에 가보면 없어요. 누가 옮겼을까라고 물었을 때 네. 표를 내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서 참 이게 내가 반성해야 할 지점일까. 나는 짐을 옮겼으면 단톡방에 남겼을 텐데.
0: 저도.
1: 이거 내가 이만큼 옮겼어.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을 것 같은데. 올리지도 않고 네. 했다는 얘기도 없이 아 제가 했어요라고 할 때 아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가에 또다시 감사하는 정말 그런 한 주였다고 말씀드려봅니다.
0: 멋진 동역자분들과 함께 하시고 네.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는 그럼 다 끝나신 건가요?
1: 아직 멀었습니다. 한 달여간의 공사를 거쳐서 이동을 할 것 같고 네.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도 그들과 같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0: 아, 꼭 그렇게 되시리라 믿고요. 네. 네. 오늘 그래서 주제를 모르게 행하는 선행이라고 네. 해주셨어요. 네. 오늘 그러면 함께 나눌 찬송가도 관련된 찬송가인가요?
1: 218장을 준비했고요. 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라는 찬송인데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나의 선행을 알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꽤 많이 들어보게 됐습니다.
0: 아멘. 오늘은 반성하는 시간이 되겠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찬송가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할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쉬운 클래식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선 찬송가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새 찬송가 218장의 찬송가로 함께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 할 클래식, 네,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1: 오늘은 로베르트 슈만의 곡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슈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어려움 속에서 사랑을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오늘은 정의를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아내 클라라를 만나기까지 수많은 반대에 휩싸였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끝낸 후에 아내에게 곡을 하나 헌정합니다. 근데 제목
0: 네.
1: 자체가 헌정이고요. 슈만이 작곡했고 노래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편곡을 해서 피아노 버전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슈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모르게 행하는 선행 속에 제자를 알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만은 브람스라는 제자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아마 어떤 성향이 맞았던 것 같고요. 음악적인 방향도 맞았겠죠. 슈만은 잡지사에 기고를 하는 그런 편집자의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조금 이름 모를 작곡가들, 지금 떠오르는 신예 작곡가들을 소개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로 볼때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소개해 주는 것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쵸.
1: 이왕이면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은 기꺼이 할수 있지만 나보다 뭐 어떤 점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망설이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0: 네.
1: 좁음이 조금 드러났지만
0: 저도 그래요.
1: 슈만은 본인과 다른 그 어떤 점들을 주목받게 주기에 정말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는 스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슈만이 발굴해낸 브람스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슈만과 계속 끝까지 인생을 함께했던 클라라 슈만을 생각하시면서 헌정이라는 곡을 리스트의 편곡 버전으로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연주로 함께
0: 와,
1: 하시겠습니다.
0: 네, 멋진 연주가 될것 같네요. 둘이 사제지간이었다는 건또 처음 알았어요.
1: 네.
0: 네, 그런 감상을 포인트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슈만의 헌정입니다.

0: 네, 헌정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차분한 게참 매력적인 피아노의 선율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성악 버전으로 들을 때도 너무나 따스한 곡이지만 정말 아내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가을에 듣기에 너무나 좋은 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그 다음 곡도 슈만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저의 사심이 가장 많이 담긴 곡이기도 하고요. 이맘때에는 끝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이 듣는 곡이기도 합니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3악장을 들려드릴 텐데 안단테 칸타빌레라는 그런 문구와 함께하는 조금 느리지만 아름다운 선율로 시작하는 그런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맥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배운 대로 행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같을 순 없겠지만 그 배움의 색깔을 꼭 전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슈만의 사랑을 한껏 받았던 브람스도 가난한 음악 지망생들을 도와주려고 익명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작곡가로는 드보르작이 있습니다. 드보르작의 생활 전반에서부터 그의 곡들을 알리기까지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브람스입니다. 그러면 계보는 슈만에서부터 브람스에서 드보르작으로 갈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트 편곡 버전, 리스트도 후악을 양성하는데 꽤 많은 품을 들였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본인의 기술을 전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작곡가였지만 본인의 어떤 수입원들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작곡가들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작곡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3악장은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들으시기에 길지도 않기 때문에 6분이 조금 넘어가지만 여러분 슈만의 곡을 감상하시면서 그들의 선행을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 두 번째 클래식 곡이었습니다. 슈만 피아노 4중주 함께도 듣고 오셨는데, 야, 이거는 앞에는 조금 차분하고 잔잔한 선율의 피아노였다면 네. 뭔가 방금 듣고 온 그 곡은 조금 더 화려하면서도 가을의 정취도 뭔가 묻어나는 것 같고 네. 여러모로 멋진 곡이네요.
1: 네. 네. 피디님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이 참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네. 어떤 걸 손꼽으실 수 있을까요?
0: 제가 받은 것 중에요. 네네.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가족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값없이 받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 가족을 통해서 뭐 저의 어떤 외적인 거, 그다음에 내적인 성향들도 받았던 것 같고, 근데 그것들이 저한테 다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요?
1: 저는 중보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너무나 어려운 순간에 있었을 때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는 지점부터 그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는 모든 분들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참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데 겹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제 옆에 세워주심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치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구나를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거저받은 것은 너무나 많겠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로 띄워드렸던 누군가들이 모르게 선행을 행하는 것 잘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거저주신 것을 나도 누군가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우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인상 깊지만 앞서서 사제 관계에 정말 이 선생님과 제자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그 네. 선행들처럼 네. 우리가 예수님께 받고 또 배운 것이 있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정말 흘려보내면 좋겠다 그런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같은 감동을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감동에만 그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은 여기서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We Love Unit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

부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65국에 091번, 지역번호 052 265에 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만평교회 김성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만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조금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두고 말할 때에는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없다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도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리고 살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도 혼도 없는 육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육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한 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순간부터 인간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짐승과 함께 다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육체, 즉 짐승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사람도 짐승도 모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 불신자는 짐승처럼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의 소망이 없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 되어서 지금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사람 중에서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육체, 곧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짐승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돋는 해같이 빛날 겁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기 거북한 설교를 했습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합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신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날씨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에 찬양예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찬양예보극 기상캐스터 장혜윤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땅 위에 서 있을 때는 시야를 가득 채울 만큼 커 보였던 건물도,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던 길도 높은 곳에서는 아주 작게 보이는데요. 크기가 달라진 게 아니라 바라보는 높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눈앞의 문제와 걱정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마음의 하늘까지 온통 흐려질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아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도 그 모든 상황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바라보는 높이가 달라지길 소망하면서요, 오늘 찬양예보에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띄워드리면서요, 찬양예보국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네, 오늘도 찬양 예보곡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어떤 신호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남편이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다가 몇년 전부터 작은 사업 하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직장에 다닐 때와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달은 아예 수입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 매달 나가는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제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실 거라고 남편을 위로해왔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 역시 점점 불안해집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요. 밤에 누우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되도록 제가 뭔가를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당장 눈앞의 형편을 나아지게 할 방법도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의 문제가 너무 크게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형편도 남편의 앞날도 모두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언제 자리를 잡게 될지, 다음 달 형편이 또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는 자꾸 불안이라는 비가 내립니다. 특히 더 힘든 건내 힘으로 상황을 바꿀 방법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연자분께서는요,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한 가지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의 문제가 너무 크게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걸 믿고 싶다고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엘 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57편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처럼 보이는 문제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습니다. 통장의 잔액, 남편의 사업, 아이들의 앞날, 보이지 않는 내일의 길은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다스리시는 엘 엘리온의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구름보다 높은 곳에 항상 해가 떠 있는 것처럼 오늘의 형편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연자분의 가정과 남편분의 앞날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예보 첫 곡은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입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높으심에 시선을 돌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보는요, 새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작은 형편까지 돌보시는 분임을 전합니다.

극동방송국 지사 중에서도 울산극동방송국은요, 밥이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권사님의 요리를 먹고 나면 오후 업무에 부스터가 붙는 느낌이죠. 그런데 지난주 권사님께서 휴가를 가시면서 일주일 동안은 배달을 시켜 먹거나 밖에서 점심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까요, 평소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권사님의 밥을 기다렸던

했던 이유는요, 단순히 맛있어서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끼 한 끼 해주시는 그 맛있는 밥에는 권사님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고 나면 다시 오후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마주한 권사님의 밥이요, 그렇게 반갑고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바로 이런 식탁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우리의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식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시 멀어졌다 해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유일한 식탁이시죠. 권사님, 매일 사랑과 정성으로 울산극동 방송 식구들의 오후를, 아니 그 하루 전체를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요, 오늘의 감사 관측을 마칩니다.

새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듣고 오셨습니다. L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던 오늘의 찬양 예보 마커스 워십의 왕의 왕 주의 주 마지막 예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 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0: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높이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사모하는 가정마다

믿음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처럼 내가 높이면, 여러분 주변에도 자기를 높이시는 분 계신가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뭘 하면 내가 내 감정이 자기만 옳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뻐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정말 이런 마음 하기 그런데요, 목사지만 저도요 그런 사람 전문용어로 밥맛이에요. 어쩜 자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회사에만 있으면 다행인데 어디에도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있어요. 정말 꼴보기 싫어요.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워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책이냐? 21세기 최고의 복음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스토트 목사님. 제가 자주 인용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날도 의미 없이 그렇게 책을 읽는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이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불쌍한 사람이래요. 불쌍한 사람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높여주심 은혜가 없어서 그렇대요. 은혜를 경험해 봐야, 은혜를 누려봐야, 내가 굳이 그렇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높이심을 경험해 봤을 텐데 은혜가 없으니 자기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제가 그 순간요 책을요 탁 덮고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니라 미워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이제 계속 미워한다, 1번. 2번, 목사님스럽게 기도한다. 저를 이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 감정, 저 상처, 내 감정만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에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내 속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은혜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 안에도 그런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마음 가운데 주여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높여도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말씀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본문으로 나오는 말씀은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말미에 나와요, 한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장 초반부에는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흔히 프라이미블 히스토리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합니다. 있음직하죠? 알아두세요. 근데 이 원역사는요 성경 전체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곧 이어질, 등장할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부르신 이후 어떤 환경과 방향 속에서 나타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바벨탑, 창세기 11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위하여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준비했어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 높은 솟은 마천루가요, 바벨탑입니다. 우뚝 솟은 탑이 보이고요, 그 아래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가 보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주거 환경이 텐트, 천막이었다고 하니 높이가 고고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90m, 100m에 달하는 바벨탑.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저도 적응이 돼요. 여러분, 그때 높이로 90m, 100m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 아시죠? 그게요, 알아봤더니 38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바벨탑이요, 35층에 다다라는 높이였답니다. 고맙습니다. 놀래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만큼 높은 거였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바벨, 그 바벨의 이름의 뜻이요, 혼란, 혼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 뜻은 이렇습니다. 문이라는 바브와 하나님이란 뜻의 엘의 합성어이니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뜻?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아무거나 만든 게 아니고요, 저렇게 높게 만들면서 뭐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만든 겁니다. 이름은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데요, 그 속뜻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4절 말씀에 그의 속뜻이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치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겉으로는 하나님의 문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속으로는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일 한다고 하는데요,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 보기에는요, 뭐라고요? 자기 이름 높이는 것 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제 눈을 끄는 또 한 단어가 있어요.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렇게 저들이 크고 높은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3절의 기록처럼 울퉁불퉁한 돌 대신 편편하고 반듯한 벽돌을 만들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돌이요, 울퉁불퉁하면 높게 싸면 금방 무너지잖아요. 근데 평평하면요, 잘 싸면 돌보다 훨씬 높게 쌓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가 개발됐냐? 벽돌과 벽돌 사이의 접착력을 높이는, 요즘은 콘크리트, 시멘을 바르잖아요, 그런 역청이 있었기에 저렇게 높은 빌딩을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역청하면 떠오르는 것 있지 않아요? 창세기 6장에서 홍수를 대비하여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이렇게 만들라고 알려주실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팎에 그 물을 대비할 수 있도록, 잘 버틸 수 있도록 치라라고 했던 천연 방수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요? 역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역청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기술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을 만든다는 명목하에 기껏 자기 이름 높이는, 나는 스스로 높이는 일에 급급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만 하여 사는 삶, 바꿔 말하면 은혜 없어서 누구도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 여기 어디 희망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소망이 보입니까? 그 시대는, 노아가 살던, 노아가 부름받았던 그 시대는 희망 없던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1장에서 11장 원역사를 좀 넓게 볼까요?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해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런 다음에 사람에게 복 주셨는데요. 여러분, 만들자마자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기를 작정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지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인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보길 원한다며 하나님 뜻과 다른 선악과를 먹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타락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구속하셨어요. 은혜지요. 그런데요, 그러면 잘 살아야 하는데 이제 형제 간에 살인을 했습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까지 악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더니. 어쩜 이러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멸하세요. 그러나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놓아 가족에게 허락하셔서 인류를 구원 구속해 주십니다. 은혜예요. 그러면 노아의 자손들은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좀 선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사냐? 노아의 후손들이 또 자기의 이름을 높인다고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순간이요, 딱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문학적인 흐름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은, 인류는, 우리는요, 계속하고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우리 이름 높이기를 바쁩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희망이 있고요, 여기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대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럼 소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그의 고장 갈대아 우르는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다신교로 유명한 곳이었답니다. 여러분, 제주에서 와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우상수가 18,000개래요. 놀라신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타이밍이 저랑 조금 결이 다르시네요, 놀리는 게.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딱 제주 같은 땅이었어요. 신들이 즐비하는 가득 차 있는 곳. 그래서 문화와 사회 속에서 늘 우상 숭배가 문화처럼 삶에 지배되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자라났고, 게다가 유대 전승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대요.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보면요, 불교 용품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불상도 팔고요, 뭐도 팔고요, 막 팔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예수님, 이거는 유치원들이 하는 얘기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요셉인데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대물린다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뭐 배우면서 자란 거예요? 불상 깎는 거, 우상 만드는 거. 그렇게 자라난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처럼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채 중도 포기했고

하란에 머물러 실패하에 머물렀던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아브라함에게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시대에도 하물며 아브라함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희망 없는 시대, 희망 없는 사람, 희망 없는 때.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진짜 정말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시대를 굽어 살펴주시는 아브라함을 친히 부르신 하나님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만만해 하십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등장하는데요, 무엇이 계속 반복 강조되고 있는지 그 표현을 찾아 집중하면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세상 아무 곳에도 소망 없고 희망 없지만 왜 희망 있고 소망 있습니까? 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희망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희망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니 희망 있는 겁니다. 세상은 죄악이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높이기에 분주하지만 아브라함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이며 하나님이 소망 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그렇게 복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서? 세상에 희망이 있어서? 아니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복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생각해 보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의 믿음이 거창하지 않더라고요.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그의 믿음은요 단순했어요. 뭐냐? 유일한 소망,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람 속에서 연약한 자신을 사랑으로 어떻게 부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을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눈물 날 때도 밤에도 낮에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능력이었고요. 그 일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또 막 상상력이 발동돼요. 알죠? 막 그림 잘 그려지는 거. 근데 그려지는데요, 아브라함이 넓디 넓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마 요즘 복음성가인데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그래서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예수님.

나의 치료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계속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록이 유난히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엘로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해요. 창세기 17장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창세기 13장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창세기 21장 33절에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러분,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과 삶 속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문제보다 여호와 하나님, 소망 없는 곳보다 여호와 하나님, 좋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 슬플 때도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그가 불러갈 때 주님이 그 찬양을 들으실 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했을 때는 불가능했던 일이, 무너지고 흩어졌던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와 그의 가정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높여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왕도고요, 신앙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30년 전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올해도 오늘도 30년 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학교를 입학한 첫날 입학식 입학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다녔는데요, 참 그 학교는 신기한 게 이래요. 그날 은퇴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날 입학하는 저희 신입생들과 학생들에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기억을 더듬어봤더니요, 조직신학 어거스틴을 가르치셨던 선한용 교수님이신데요, 30년 전도 설교인데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분 1부 예배 끝난 다음에 그죠, 목사님은 머리가 좋으셔서 30년 전도 기억하셔. 그거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이 키는 크지 않고 왜소하고 게다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재학생들 모두를 앉혀놓고 교수님들과 동문들을 다 앉혀놓고요, 꼭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하듯 설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잘 보세요. 똑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시고 높이시고 높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어떻게 잊어먹어요? 그리고 끝날 때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선지 동산에 들어왔는데 저는 오늘 선지 동산을 떠납니다. 평생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여러분이 좋은 날도 흐린 날도 밤에도 낮에도 언제 어디서든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하는 이 당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왜 그렇게도 절규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살 길이요, 그게 승리할 길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니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0: 아브라함뿐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경쟁이 치열해 자기만 드러내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가능 없는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오늘도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낮추고 낮추고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고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4: 오후의 서재.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오후의 서재 김아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요, 신앙서적 한 권 혹은 삶의 간증을 선정해 은혜로운 묵상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서적은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 그 네 번째 시간 복종의 훈련입니다. 저는 가끔 내 뜻대로 또 내 계획대로 일을 해야 마음이 놓일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일이 생겨버리면 답답해하거나 속상해하곤 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종이 나를 억누르는 굴레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돼야 한다는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복종이 주는 참된 자유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소리엘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할게요.

소리엘의 음성으로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복종이 주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먼저 섬기자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십자가의 삶이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손재석의 주를 찬양 함께 할게요.

한 줄 고백. 이 시간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고백들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신앙서적이죠.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을 통해서 그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복종의 훈련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항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는 자유입니다. 복종의 훈련이 주는 가장 큰 선물, 항상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는 자유라고 하는데요. 오프닝에서도 함께 나눴었죠. 리처드 포스터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오해받는 단어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속상함을 느끼거나 또는 분노를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훈련을 하는 순간 이러한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복종, 즉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기쁨의 마음으로 먼저 낮아져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의 길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거창한 희생을 말하지 않았는데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것, 그리고 소외된, 상처받은 사람들의 곁에 함께 머무는 것,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순간마다 스스로를 낮추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라모십의 예수 따라가며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위러브의 낮은 곳으로까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오후의 서재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던 영성가 토마스 아 캠피스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행하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먼저 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다 같이 내일부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짧은 기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행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조수아의 아름답게 하리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후의 서재 제작 진행의 김아이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예기치 않은 그런 상처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린 것 같은데 열매는 보이지 않아 지쳐 계시는 분도 이 방송 듣고 계시죠? 그런데요. 상한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깊은 아픔 속으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고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에이멘의 세임을 얻으린 이유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나눴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결코 늦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 주시고 끊어진 소망을 이어주시고 메마른 삶에 새싹이 돋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요. 강찬의 찬송가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강찬의 내 맘이 낙심되며, 또 김영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이듬해 선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우리의 지는 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페르난도 올테가의 찬송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More love to thee.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Fabulous Lord Jesus, Chris Rice의 찬양으로 만유의 주제 들었고요. 앞선 곡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올테가 그리고 캐시 트로클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요, 광고판에 중고차 선전이었는데요.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글귀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보이는 게 전부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믿음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요.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피아 월십의 찬양으로 함께 같이 부를까요?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피아월십의 찬양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노인팅, 그리고 지금 들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마커스 월십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찬양을 나눌 시간인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의 모든 것. 2절은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 주님을 앙망할 때 세임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게이더 보컬 밴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You are my all in all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책 하나님의 손길에선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소돔왕의 전리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믿는 바람에 억울하게 손해본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그리고 6절 말씀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치를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평판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수치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창세기 15장 1절, 그리고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람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소돔왕의 전리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믿는 바람에 억울하게 손해본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치를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평판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2876번님, 아멘. 내려놓음이 쉽지 않지만 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집착도 미리 염려하는 것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마음에 평강 주시길 기도하며 말씀과 찬양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 욕심,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도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더 라이트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 초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몬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Draw Me Nearer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65장 소리엘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그리고 6절 말씀이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인생이 역전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람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소돔 왕의 전리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믿는 바람에 억울하게 손해본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치를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선 그 억울함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돼주시고 상급이 돼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평판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0: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뭐 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표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 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말 진지혜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는 조급병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건데요. 하나님은 귀 쓰시길 원하는 사람마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쓰기 위해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또 모세를 훈련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고 여호수아를 쓰기 위해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거룩한 삶을 위해 많은 훈련과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라고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참나무와 같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면 조급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됐지만 그 거룩을 완성한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매일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사무엘 베케티의 희곡 중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품 속에는 두 노인이 함께 시골의 나무 밑에 앉아 고도를 50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왜 그를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문득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고도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러면 목이나 매자. 고도가 오면 그땐 사는 거지. 누군가 작가에게 고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작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걸 알았다면 제가 이 작품에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되묻습니다. 당신의 고도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며 사십니까? 라고 말이죠.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혹 허무한 것을 기다리다 세월도 인생도 다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죠. 막연히 기다리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반드시 정해진 때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어둠과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21편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참 귀한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을 인용한 찬송가와 찬양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눈에 들어 산을 보니 라는 찬송가도 있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복음성가까지 많은 곡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찬양 중에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천 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눈에 들어 산을 보니 성가곡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소망교회가 부르는 눈에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원곡,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CCM 클래식의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훌륭한 도예가는 진흙을 바로 물레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흙 속에 작은 공기방울까지 다 빠져나가도록 오랫동안 치대며 숙성시키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데요. 조급한 마음에 이 숙성 과정을 건너뛰고 만들면 도자기는 뜨거운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쓸데없이 멈춰있는 지루한 시간 같지만 실은 거친 불길을 견뎌내고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네 삶에 찾아오는 응답의 지체나 멈춤의 계절도 이와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나만 홀로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더 깊고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안의 조급함과 혈기를 빼내시며 주님의 손길로 묵묵히 다듬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내 뜻과는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차분하게 견뎌보면 어떨까요?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완성하실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림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걱정은 모든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힘을 소진케 해 하나님의 복을 보는 시야를 매우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을 아주 약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평생을 맥빠진 채 살아가길 바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힘차고 한결같고 안정되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염려와 지레짐작한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기력을 북돋아 걱정이 사라지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신 멋진 임무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게 있는 근심들을 털어내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천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듬거리며 한 시간쯤 기어갔지만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나무 틈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느림보야, 너는 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이 힘을 쏟고 있냐? 저 나무에 올라가야 소용없어. 사과가 열리지 않았거든. 하지만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며 혼자 말했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면 그때쯤 사과가 열릴 거야. 라고 말했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잘 기다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다윗왕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 앞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 특별한 아이인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며 편지들을 썼는데 이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됐습니다. 하나님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는 기다림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념 상태로 기다리거나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다윗이 주의 사랑을 의지했던 고백을 읽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게 은덕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김순주의 찬양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거의 팬로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복 있는 사람은 송정미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생명의 부활을 얻었고 생명의 말씀을 얻었고 또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이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천국의 생명의 약속까지 얻은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내주 마라나타의 찬양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힘주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늘 성령의 감화를 주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힐송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휴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하루 한나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맞이하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루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이 기쁨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평생에 은덕을 베푸시는 주님을 오늘도 마음 다해 찬양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니고 믿음이고요. 두려움보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앞으로도 계속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은덕 베푸시고 우리로 여호와를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큰 감동을 주었던 뉴스 중에는 지하철 내에 화재나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지하철 의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객차 안에서 불꽃이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혹시 모를 피해를 염려해서 주저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의인들은 정해진 매뉴얼이나 주변의 시선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뛰어들어서 뭐 노인을 업고 대피시킨다든지 소화기를 들어서 초기 진화를 도우며 대형 참사를 막아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라는 그런 엄격한 종교적 규례보다 병든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리는 길을 택하셨던 것을 보게 됐죠. 지하철 의인들의 행동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인 형식과 체면보다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실천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길까봐 고통받는 이들을 보고도 침묵했지만 의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내어놓는 용기를 발휘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형식적인 경건함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위기에 처한 이웃을 향해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사랑이 있는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낮은 곳으로 류재석의 소원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곳에는 수종병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으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식일에 참된 정신이 율법 준수가 아닌 생명 구원과 사랑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외적인 규례에 치우쳐서 정작 중요한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함께 향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픔을 지닌 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의 유익과 바쁜 일정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회개하고 종교적인 명목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위선에서 벗어나 이제 빛으로 또 향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메마른 율법주의를 넘어서 참된 생명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빛으로, 주리의 빛으로, 향기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빛으로, 주리의 빛으로 향기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가이시면서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로 일하던 시절,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실 때 주일인 안식일은 무엇보다 엄숙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로 여기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하루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엄격한 이 주일 성수를 지키려던 중에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진 응급 환자의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주변에서는 목사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그냥 내일 병원으로 가보세요 라면서 종교적인 체면과 규례를 내세우며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 존스 목사님은 즉시로 병원으로 달려가셔서 환자를 돌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일보다 더 거룩한 안식일의 예배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예수님을 보면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허례허식을 깨시고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역시도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짜 긍휼을 또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존스 목사님께서도 주일을 엄숙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혹시나 이것 때문에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의 발걸음, 생명을 구하는 일을 멈추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망설이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동시에 예배자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수지의 행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의 앨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0: 네, 두 곡이 전에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수지의 행복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앨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느 집사님의 집에 스마트하고 비싼 로봇 청소기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청소기는 바닥에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청소를 했고 이 정해진 동선과 완벽한 매뉴얼 그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아주 똑똑한 기계였다고 해요. 어느 날 거실 한가운데에서 청소를 하던 이 로봇 청소기가 집사님이 아끼시는 유리 화분을 탁 쳐서 넘어뜨리면서 깨지는 바람에 이 사랑하는 반려견이 그 파편에 발을 찔려서 낑낑대면서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정말 급한 마음에 다급히 로봇 청소기를 멈추려고 버튼을 꾹 눌렀는데 로봇 청소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삐리비리빕 지정된 청소 구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동선을 재설정합니다. 삐 하면서 피 흘리는 강아지를 피해서 쌩 하고 지나가 버리더랍니다. 어쩌면 이 로봇 청소기의 모습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쏙 빼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이라는 완벽한 시스템과 매뉴얼에 팍 갇혀서 눈앞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병든 자들을 보고도 아이 지금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안 되는 시간이야 하면서 마치 로봇 청소기처럼 에이 지금은 안식일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 시간이야 마치 이러듯이 융통성 없이 아픈 자들을 두고 쌩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규칙이라는 기계적 장치보다 아픈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명확하게 깨워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먼저 사랑과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게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찬양 선교단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불리신 나병 환자들을 평생 사랑으로 섬기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와 종교계 일부에서도요, 한센병 환자들을 향해서 부정한 자들이니까 멀리해야 된다, 이런 차가운 편견과 율법적인 격리 논리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그리고 정해진 사회적 규범의 벽을 과감히 허무시고 환자들의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내시면서 돌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병든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님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과 사랑의 법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병든 자를 보면서 침묵하고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려 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이 차가운 시선이나 편견이라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픈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따뜻한 용기를 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윤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소향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은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소향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길이 막혀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꼬불꼬불한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이 길로 가면 3분 단축됩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장날이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가 꼼짝 못하게 갇혀버렸다고 해요.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뒤에서 비상등을 켠 구급차가 삐요 삐요 하면서 다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오고 있더랍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정말 막 당황스럽고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내비게이션 음성은 고집스럽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앞으로 직진하세요. 앞으로 직진하세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앞으로 직진하세요. 직진하세요.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바람에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결국 운전자는 과감하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차를 옆으로 빼서 구급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고장난 이 내비게이션이나 유연성 없는 길 안내 시스템과 비슷하다는 거죠. 정해진 법과 규정만 맹신한 나머지 당장 생명이 위급하고 또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지금은 안식일이라 도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멈춰서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꽉 막힌 규정의 길을 과감히 벗어나셔서 생명과 사랑이라는 가장 빠른 참된 은혜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 전도단의 예수 닮기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주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시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과 그 심장이 수납된 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주께서 핏값으로 다시 사셨으니 내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것이라 고집하며 만족 없이 불평만 했습니다. 누렸던 가정의 안락함과 가슴 적시는 부모 형제의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득한 웃음 윤기 나는 젊음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가져가셔도 억울해 말아야 함은 다 주신 것이며 덤으로 얻어 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값진 것을 당연함으로 여겨 내 소유로만 두면 쇠하여서든 달아서든 없어지는 것이니 일치

또 빼앗기지도 말고 자원하여 재단에 드린 성자처럼 십자가 아래 두어 영원한 부활의 별이 되게 하소서. 네, 김형종 목사님의 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시에서 일부를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이 시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 바로 나의 생명이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어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이어서 At the Cross,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송가, 켈리 블라드의 영어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시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주님을 알고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일상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 자체가 익숙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또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조금씩 흐려지기도 하지요. 너무나 귀한 것인데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또 사단에게 그 감격을 빼앗기지도 말고 가장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밤에 힘찬 찬양을 들으면 또 색다른 느낌이죠. 만나워십의 물들어, 이어서 크룩스의 찬양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보내드렸고요. 하늘에 펼쳐진 약속, 플레이트의 찬양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이 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152번님, 저는 교회 다닌 지 두 달째 됐어요. 기도는 아직 서툴지만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극동방송 듣곤 합니다 라고 하시며 나는 민노라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교회 다닌 지 두 달 되셨다면 아마 지금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시겠네요. 뭐 기도에 서툴고 노련하고가 어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테크닉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한마디 진실되게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귀 기울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청 찬양 보내드립니다. 나는 믿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1032번님께서 이

테너 정필립의 찬양으로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팀룩 워십의 찬양 너 두려워 말라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강주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명선의 시선, 나컨즈 라이브, 내 삶은 주의 것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어제죠? 어제 신청곡으로 들어왔던 찬양입니다. 네, 어제 6282님인가요? 맞아요. 6282님께서 신청해주신 신청곡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명선님의 시선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른 시선이었는데, 그러면 또 남겨주세요. 또 들려드릴게요. 자,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저희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예배 팀들의 예배곡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곡들 안에서 우리가 청취하는 거지만 듣는 거지만 들음으로써 또 함께 고백하고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가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과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심을 기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한부영의 주님은 산 같아서 두 곡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계시고요. 주님은 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뒤에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일에 확신이 없고 특히 죽음이 다가올 때 불안해집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제까지 세상의 기쁨을 갖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죽음만 경험했던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야 육신도 살고 진정한 자아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심영진의 비준비하시니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항상 까먹고 있는 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 나를 누가 주장

하게 하느냐인 거죠.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누가 주장하게 하느냐. 내 생각을 내 생각으로 나로 가득 차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에게 속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피값 주고 구원하셨잖아요. 사셨죠. 완전히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맞닥뜨리는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주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내 예측대로, 내 계산대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할수 없음을 깨닫게 됐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면 너무 좋을 텐데, 절망으로 들어가죠. 난 어떡하지? 난 이제 안 되나?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영원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당장 보이는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들에 매몰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고 이 순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또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것에 맞서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일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0: 나를 위하여, 부끄러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1: 윌러브의 성문 밖으로 화해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피아워십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였습니다. 블레스드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달빛과 수별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사연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 앱상에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사용과 신청곡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그냥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사연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든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보내주시면 사연과 신청곡은 잘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방송을 해드렸죠. 그래서 아까 6282님의 신청곡이었던 시선도 들려드렸고요. 한 주간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사연은 토요일에 다, 그리고 신청곡은 또 토요일 주일에 맞게 좀 나눠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에 이 그 짧은 사연들, 짧은 인사들 있잖아요. 그게 라디오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같이 가고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동체를 또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순 모임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뭐 되게 많죠. 뭐 셀 모임 뭐 많고요.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보다도 잘 지내냐고 인사 나눠주는 것, 별일 없냐고, 나는 잘 지낸다고, 그렇게 가벼운 인사를 나눠주는 것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저 한 주간 동안 내가 사는 거에 바빠서 우리 순원들 내지는 공동체원들을 잘 생각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한번 인사 나눠주시는 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건강하지? 우리 주일날 만나자, 우리 모임 때 만나자 라고 인사해 주는 것, 교제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리더들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기하죠? 그럼 다 리더들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닌데. 서로 해야죠. 서로 해야 되고, 또, 서로 이게 뿐만이 아니고, 리더분에게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님, 뭐, 순장님,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이거를 순원이 리더한테 보내주면 얼마나 더 힘이 날까요? 또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더들에게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을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또더 나가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있는 리더에게 인사를 전해주는 것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그 준비된 곡을 보니까 제가 이쯤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찬양을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 날또 여러분들 만날 거고요.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특히나 가을이라서 많이 선선해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준비해놓고 있는 찬양은 김윤진 간사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팀 로고십의 함께 치어져가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투명한 가을 햇살 아래 온 세상을 푸르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네, 벌써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가을날 가만히 눈을 감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다 보면은 나지막이 우리의 영혼을 다독이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손길이 느껴지곤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네, 시편 103편 11절 12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늘이 땅을 감싸한 듯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끝이 없죠. 이 새벽 세상의 염려는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우리를 온전히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넓고 높은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마당 예쁘다. 나태주. 마당 예쁘다. 눈에 뵈는 마당만 예쁜 게 아니고 눈에 뵈지 않는 마음의 마당까지 예쁘다. 햇빛이 다녀가서 그렇고 바람이 다녀가서 그렇고 새소리가 다녀가서 그렇다. 하늘이 다가가서 하늘이 다녀가서 더더욱 그렇다. 네, 나태주 시인의 마당 예쁘다라는 이 시처럼 우리 마음의 마당도 주님이 다녀가시면 참 예뻐지겠죠? 주님의 따스한 은혜의 햇빛이 다녀가고 성령의 바람이 다녀가면 우리 마음속에 묵은 걱정은 다 사라지고요.

오직 예쁜 감사의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드려질 또 주일 예배가 여러분 마음의 마당을 환하게 채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간호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출애굽기 제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노래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이 높이 들림 받으셨음이라. 그분이 말과 그 마병들을 바닷속에 던지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셨으니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송축하리라. 여호와는 전사이시니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로다. 그분이 바로의 병거들과 구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장수들이 홍해 잠겼고 기품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덩이같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당신이 오른손은 권능으로 용화롭고 여호와여 당신이 오른손은 원수들을 부수나이다. 당신은 위대한 승리로 당신이 대적들을 무찌르시되 신이 진노를 쏟으사 저들을 구루토기같이 사르셨나이다. 당신이 콧김에 물들이 한데 모이고 큰 물들이 산더미같이 곤두서며 후감이 바다 중심에서 으로 붙었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고 략탕물을 찢어 나누리라. 내 영혼이 그들로 욕구를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당신이 친히 바람을 불게 하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이 도도한 물결 한가운데서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당신과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오 기이한 일들을 이루는 이시여 당신같이 거룩함으로 영광 받으시고 찬손 중에 두려워할 분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친히 오른손을 내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자비로 친히 구속하신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으며 당신이 힘으로 그들을 당신이 거룩한 것처로 인도하셨나이다. 민족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에돔의 족장들이 공포에 질리고 모압의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가나안 거민들이 간담이 녹아내리나이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덮치니 그들이 당신이 크신 팔에 돌처럼 침묵하되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당신이 구속하신 백성이 건너가기까지 그리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이 물려주실 그 산으로 이끌어들여 그곳에 그들을 심으시리니 여호와여 당신은 그것을 거처로 만드셨고 여호와여 당신은 당신이 손으로 예비하신 그것을 성소로 삼으셨나이다. 여호와는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난 마른 땅을 밟고 나아갔다. 그때 아론의 누이 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 다른 여인들도 모두 나와 소고를 잡고 그녀를 따르며 춤을

추었다. 이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용화롭게 승리하셨음이며 말과 그 마병을 바다 속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이끌어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만나지 못하였고 마라에 이르렀으나 마라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것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이에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꼬 하며 불평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가지를 보이셨다. 그가 그것을 물 가운데 던지니 그것이 단물이 되었다. 거기서 그분은 저들을 위해 한 법규를 만드시고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열심히 귀 기울이고 그의 눈에 옳은 일을 힘써 행하며 그의 계명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법규를 준행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그 모든 재앙 중 어느 것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것에 열두 개의 물샘과 일흔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고 거기서 그들이 그 물가에 진을 쳤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5장 2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또 수능생 여러분, 네, 특별히 이제 수능일이 또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아픈 부위 부위마다 여호와 알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너무 온 순간에, 순간에는 반가웠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 무서웠고 근심이 났습니다. 그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숨길 것인가 하고, 그때 농가철이니까 농병기철이 돼서 모두 막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밤에는 지금 도적 마치는 만한 농작물이 없었으니까 밤에는 그 막이 다 비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거기다 밤에는 데리고다 놓고 낮에는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서 점심도 먹고 해야 되니까 쉬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아이가 새벽 시간에는 내려오게서 집에 숨어 있고 이랬거든요. 아이가 온 것이 순간에는 반가웠지만 정말 아짜아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브로커를 찾고 뭐 어쩌고 하다 놨는데 브로커들이 아이가 북한에 들어온 걸 아니까 연결을 취해주지 않고 여기서는 또 한쪽에서는 아이가 북한에 들어갔다고 난사치고 또 한쪽에서는 또 국정원에다가 신고하고 이렇게 된 판에 브로커 찾기가 점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이가 겨우 카톡으로 문자를 써서 보내면 나는 또 토끼풀을 하러 가는 채 하고 산에 가서는 전화기 가지고 안테나 터지는 그 곳에 가서 그거 보내고 또 문자를 받아가지고 오고 정말 연락 온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서 브로커가 간신히 찾아왔습니다. 22일 만인가? 아이가 다시 떠나게 되고 저도 출발하게 됐는데 보이부서 제가 한국에다 전화를 하는데 너무 간절하던 나머지 2분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한 10분 넘어 통화했던 것 같아요. 브로커를 찾느라고. 그래서 아이 이름도 나오고 내가 전화한 위치가 위원지구라는 거 알고 아이 이름을 찾아가서 보이부에서 친정집하고 내 집을 감시를 들어갔던 겁니다. 8명에서 친정집하고 내 집을 한 30m 간격에 지금 있는데 한 이민반이거든요. 그래, 감시를 4명에서 장밤 한 일주일을 했다는데 그거 몰랐습니다. 감시를 하는 줄을.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반장이 지금 우리 친정집 옆에 집에서 사는데 우리 집에서 좀 이렇게 마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을 손질하는 거예요. 딱 그, 아, 분명 이상하다. 저 북한에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다 보안원이 아니면 보이지원들입니다. 전복제들이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근데 오토바이가 그 반장의 집에 들어가는 거 봤으니까 아 저거 분명 우리 집을 저거 감시하는구나. 그때 느껴가지고 아 이거 빨리 떠나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근데 심통이 그 브로커도 내가 자기 브로커가 자기 얼굴을 봤으니까 위험하거든요. 내가 나를 그냥 두는 것이. 나를 데리고 나가자 했는데 희산 맥주 공장 거기면은 우리 집에서 한 30분 잘 걸어 내려왔습니다. 근데 연선에서 지금 국경 봉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들어간 걸 눈치채가지고 국경 봉쇄돼서 못 넘어간답니다. 못 가겠다고 브로커들이 다시 집에 들어가라 하는데 이거는 정말 겨우 뚫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라 하니까 근데 밤중에 어디 갈 데는 없지. 그래 할 수 없이 집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잡히지 않았는데 그 브로커들이 들어올 때는 잡았거든요. 그렇게 잡히게 되니까 아, 보이 지도원들이 네 명이 친정집을 가택하고 우리 아이는 아이대로 그때 상황에서 산을 올렸다 뛰은 것 같아요. 내일바람에 속내일바람에 뛰어서 가다가 여권이고 뭐 전화기고 다 하고 이미 전에 준비한 상태니까 그 봉지를 쥐고 다시 올렸다 산을 올렸다 뛰고 북한산이란 건 나무도 없으니까 내리다 이렇게 동네를 내리다 보면 전지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고 조용하니까 보이원들이 나를 때리는 것까지도 다 듣게 된 것 같아요. 아이가 나도 또 이 조용한 상황에서 아이가 내려올까 봐 걱정이 돼서 보이원들이 아들이 왔는 거 맞지? 하고 소리치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브로커 왔다 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소리쳤거든요. 내려오지 말라고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 소리치고 이러니까 나를 더 때리더군요. 근데 길을 떠나니랄까 제가 아들이 넘어오면서 중국 돈을 바꿔다 준 게 한 몇천 원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돈을 건사하는 게 여성들이 브래지어 양쪽에다가 이렇게 치우거든요. 제 몸 수색을 합니다. 그래

한쪽에 지금 중국 돈이 나오게 되니까 그걸 회수하고 한쪽 그 불에전돼 있던 중국 돈은 차마 손을 못 대고 한쪽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다라 생각했는지 한쪽이 손안 대고 그것만 몰수하고 그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강 넘느라고 차비를 했던 뭐 내가 약을 달고 있는데 그 약에 그다음에 강 건너오면은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거그 준비를 보니까 벌써 도망하자고 잡들 행기 다 탈론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데리고 갔더군요. 보이 지도원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장밤을 데리고 있다가 해산 시보이 부장이 직접 나타날 때까지 대기시켰습니다. 그래 시보이 부장이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너왜저 강변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냐 하기 때문에 아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정작 사실 아들을 찾아서 떠나려고 했는데 나라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마음먹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래 의지는 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돌아선 길입니다. 이러니까 그 해산시 그 보위부장이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오리치는 척하면서 너희들은 그래도 1% 양심이라도 있어서 다시 돌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김정은 원수님이 지시가 있었다. 1%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다 용서해주라 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돈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온다. 그래서 너희들도 당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믿음에 보답하자면은 브로커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신고해라. 반장한테 신고하든, 보위부 소조원한테 신고하든, 이렇게 해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알았습니다. 하고, 회수했던 돈은 회사지 보위부장이 주더군요. 그때 2,000원인가 있었는데, 그 돈을 다시 주고, 전화기 모선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중국에 있으면서 자기 전화기를 충전하자니까. 그러고 아이가 떠나게 되고, 이 사람을 또 같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그 아이가 사실 내 생각에는 조카 한 명이라도 달고 오고 싶었는데, 동거남이니 본처가 여기를 먼저 왔거든요. 한국에.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달고 오면 아이가 비록 브로커 비용도 다 들여서 남편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동거남 데리고 왔는데 내가 여기 오면 살겠는지 말겠는지 내 사람이라고 장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는 조카를 데리고 떠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는 그게 아니더군요. 엄마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엄마가 건강이 허락치 않으니까 그래도 동거남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낫고 브로커보다 같이 살던 사람이 나을 거야. 그래 이 사람이 같이 아이가 데리고 떠났거든요. 끌어졌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그런데 저는 북한을 이렇게 해서 탈북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시 미끼로 풀리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는 이미 전에 떠났습니다. 아, 깡짜로 중국 이제 압록강 내리떼가지고 강변에서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뭐 실제 자기 말로는 믿음이 통했다고 말하던데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믿음이 뭔지 뭐 나발을 분다고 이렇게는 생각했는데 아이는 도착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작 압록강을 이 사람 같이 지금 그 튜브를 그 넘어서 타고 넘었는데 제가 수영 못하니까 이 사람이 저를 튜브에 올려놓고 압록강을 넘게 됐는데, 브로커가 중국에 어디서 나타나게 됐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북한에서 몰랐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언제 뭐, 누구를 믿는다는 거. 진짜 살아있는 김씨 자체가 저렇게 우리를 속이고 살았는데, 그 누구를 믿을 형편도 못 됐거든요. 북한에서는 실제 자기 가족도, 친척도 믿기 힘듭니다. 형제도. 또, 믿는다 쳐도 그런 말을 아이한테서 들은 소리를 다는 할수 없습니다. 올케한테도. 올케도 또한 다리 건너 남이 식구다 생각하고 또 그것도 그거지만은 비밀을 알면은 만약시 보위부에 잡혀갔다면은 알고 뻗치는 거하고 모르고 뻗치는 거하고 감도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케하고 남동생하고는 일체 비밀로 하고 제 친정엄마한테만 계속 주입을 줬거든요. 근데 중국의 압록강을 차 건너서 중국에 도착하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옷이 다 젖은 상황에서 옷을 갈아입을 옷도 없지. 불에 도망쳐 나오다 나니까. 근데 저도 몰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길을 터쳐주세요. 길을 내어주세요. 하면 나는 멧돼가리 모르고 사실 이렇게 소리쳐서 불렀거든요. 근데 그 후에 중국 심양인가 도착하게 돼서 아이한테 다그 소리 하니까 그런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 그래도 그때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건 무슨 개소치니. 근데 그때 아이가 북에 들어왔을 때 집에 있으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너, 여기 들어왔다 잡히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도 문제지만은 온 가족이 나뿐이 아니라 친정집까지 다 멸망하게 되거든요. 삼족이 멸살하게 되는데 니 들어오면 어쩌냐까. 어머니, 배가 왜곧 데려갑니까? 등대를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가면은 다 삽니다. 그때도 나는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반승권승이 한국에 대해서 좀 믿지 못하고 좀 고비에 질려 하니까 아이가 계속 그런 주입을 주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 대한 효심이 정말 크던 아이니까 다른 형제가 없이 엄마가 불편한 몸으로 사는 게 자기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면은 엄마를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더 죽음을 각오하고 저를 데리러 왔던 거예요. 원래 북한이 목적이 아니고 중국에서 저를 마중하려고 했는데 엄마 모질이 지스하다 나니까 아이를 두 번이나 고생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에는 아이한테 값을 해주는 날이 있겠죠. 아무 짓도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 깨어나는 순간은 공부하는데도 있지만은 저희 아들 맡다나 믿음에서부터 깨어나고 싶어서 그래 무지몽매하게 무턱대고 기도했던 제 인생이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에 도착해서부터 살려주세요, 길을 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가 오늘날에는 한국에 와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사실 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집에 모든 TV도 있지 모든 게다 불순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베란다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비록 교회 생활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저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들은 나쁜 마음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엄마를 살려내고 싶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인가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고향에 남아있는 친정엄마 그립고 남동생 가족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과일을 하나 먹어도 그립고 길을 가다가도 뒷모습만 봐도 노인네들을 보면 다 친정엄마 같고 좀 체격이 좋고 이쁜 여성들을 보면 다 올케 같고 이렇게 아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걸 보면 저 차에 우리 내 남동생이 타고 다녔으면 내 남동생이 조카를 정말 잘 뒀구나 하고 자랑할 것 같고 정말 북한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너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설날 신정서를 좀 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북쪽으로 향해서 그러나 출입문을 열고 나가서 아들이 잡혔을 때는 또 베란다가 남쪽이 있으니까 창문이 있으니까 그쪽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번에는 또 북한 친정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출입문을 열고 나가 북쪽에다 대고 옆집이 듣겠으면 듣고 마음대로 해라 하고 또 거기다가 소리치면서 기도했거든요. 어머니 그럴수록 자기 속을 터놓고 엄마 혼자 기도해서 뭘 해. 혼자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교회나 이런 본부 같은 데 가서 엄마 한번 소리쳐서 기도해봐. 마음이 후련해 집에 가는 길에서는. 올 때는 엄마가 아찔해서 집에 떠날 때는 무섭고 긴장해서 갈 수 있지만은 집에 가는 길에는 정말 후련할 게야. 북한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서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비록 교회 생활은 성실하게 하지 못했지만 북한을 위한 저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보살것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제 눈물의 기도로 사용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북한을 위한 중보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비록 심통한 내용은 없지만 저희 사심 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또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

인생의 계절을 지나면서 때로는 마른 잎처럼 여의고 지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른 마음의 마당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또 드려질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시원한 안식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고백하며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터에 가득하기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잡초가 우거진 곳에 누군가 첫 발자국을 디디면 길이 시작됩니다. 한 송이의 꽃이 피어 봄의 시작을 알리고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면서 숲이 이루어지죠.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그렇게 첫 발자국을 디딜 수 있는 길의 시작이 될수 있는 사람, 그리고 봄을 함께 열 수 있는 사람, 숲의 시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원한 생명 그 진리 복음을 들고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할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저하는 그 모습 대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가는 길목마다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 여정을 기대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피처링의 오영은 씨 그리고 조찬미 씨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그리고 연주 찬송 친구 되신 예수님 두 곡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까지 만나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친구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희생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따르지 않고는 참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친구를 새기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 페퍼라 가수 앤드루 보첼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보첼리는 루치아노 바바로티하고 세상에서 떠난 후 가장 실력 있는 테너 가수로 인정받으며 대중과 가장 잘 소통하는 음악가라고 알려졌어요. 누가? 보첼리가.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성악을 전공하지 않고 어려서 사고로 시력을 잃고 아픔까지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타고난 낙천적인 성격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렇지만 음악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일을 그만두고 레슨을 받으며 노래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나 찾아다니며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중 우연히 이태리의 한 유명한 가수 파바로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바로티에게 들려준 듀엣곡의 데모 테이프를 보첼리가 녹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바로티의 노래를 듣고 보첼리가 자신보다 낫다며 양보하려 했지만은 소속사의 이해관계로 결국 자신이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파바로티는 보첼리의 팬이 돼가지고 자신이 인정한 테너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보첼리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공연에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보첼리가 공연하도록 힘써 주었고 세계에 방송되는 파바로티와 친구들이라는 자신 음악회에서도 매년 보첼리를 출연시켰다고 하죠. 파바로티의 후원이 있었기에 보첼리는 실력이 더 빨리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때 보첼리는 장례식장에서 모차르트의 아베 페롬 코르푸스 찬양을 하라 참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파바로티는 보첼리를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도와주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보다 재능 있는 인재를 키우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우정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보첼리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성악가였다고 합니다. 사실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찬송, 믿음이 충만한 신도여 다 이리 오라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고향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0: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원수도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신다. 아멘.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관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할 때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과 주민들이 서로 향한 적대감을 버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주시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화해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서로를 향한 총구와 칼날을 거두고 서로를 향한 중보의 손길로 화해와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형제님은 오늘도 고향 땅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보시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어두운 밤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빛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더욱 굳건하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 통일을 구하는 오늘 화해와 화평과 사랑의 자리를 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28년 전 헤어진 동생에게 쓴 언니의 편지 북에 있는 동생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28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동생 옥분이에게 쓴 편지를 함께합니다. 그립고 그리운 동생에게 전하는 채연자매의 편지, 고향 북한 땅에 있는 동생 옥분이에게 전하는 편지를 바로 만나봅니다.
1: 고향에 있는 동생을 그리며, 옥분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와 헤어진 지 28년 세월이 흘렀구나. 이 언니는 너를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어머니 없이 너를 시집 보내던 그날 많은 눈물을 흘렸지. 그래도 내가 우리 철민이와 금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도와주었는지 이 언니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헤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이별이 우리 가족에게 왔지. 언니로서 동생을 위해 단 한 번의 위로의 말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그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북송되었을 때 언니 가지 말라고 함께 살던 너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구나. 자식 생각, 너의 생각에 눈물과 고민으로 살던 나에게 사랑의 빛이 찾아왔다. 우리 모두의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이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 사랑이 나 하나의 가정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 이 언니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 언니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그 어디에 있든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기 원하며, 우리가 멀리 떨어져도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천국까지에서 만나기 바란다. 복음 통일되는 날까지 건강하여 너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 함께 이루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또 오늘 이렇게 북한에 있는 동생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후감 아래에 있는 저 북한 땅에 빛을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절망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도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그 땅에 성령의 불 지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향 북녘 땅 가운데 사랑하는 동생 옥분이의 마음속에 꼭 자리 잡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채연 자매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28년 전 동생과 헤어진 채연 자매의 동생 옥분이에게 전하는 편지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참 많이 치르게 됩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부터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들도 있죠.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시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오병 그러니까 다섯 개의 빵과 이어 두 마리의 물고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 문장으로 쉽게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 기적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진 유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생각하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고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무엇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또 참조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앞서 기록되었던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왜 다시 한번 더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뭔가 보충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요한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교회를 조금 다녔던 사람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신 대상, 그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에 집중하는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닌 제자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를 젓는 제자들은 지금 신나 있습니다. 왜인지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제자들이 왜 신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쉬라고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동안 제자들은 밤낮 가릴 것 없이 밀려오는 무리들을 섬기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배를 타고 더 이상 사람이 없는 한적한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바다 건너편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바다 건너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사람들을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났는데 사람들은 도보로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곳에 먼저 가서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조용히 쉬고 싶었겠어요. 자,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모인 수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5천 명의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절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당시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나라에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명절,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 예루살렘으로 마땅히 가야 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반대편인 이곳에 모인 것일까요? 방금 요한복음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밖에는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부패하고 형식화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백성들의 장로들,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다 건너편인 이 먼 곳까지 뛰어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들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무리들의 심정과 상황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목자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양들을 먹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양들을 잡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먹이시려고 작정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저 휴식을 취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들었음에도 결국 자기 자신의 쉼과 평안을 구할 뿐이지 않았을까요? 잠깐의 휴식까지 빼앗겼다고 억울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들의 얼굴빛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얼굴에는 그들의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얼굴을 보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로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빌립을 콕 집어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나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빌립이 다른 제자들보다 현실적인 판단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현실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자,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하셨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떡을 살 만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시라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서 200데나리온이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그 많은 떡을 구하고 먹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쉽지만 빌립은 결국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일,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으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등을 이것 말고도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옆에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빌립은 어떻게 대답해야 했나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현실적인 판단과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판단을 잘하면 능력을 인정받고 또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은 어쩌면 세상에서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립을 자신의 제자로 또 지금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없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부정적인 결론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보다 빌립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를 또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콕 집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시험을 싫어했습니다. 낮은 점수를 맞을까봐 걱정도 많이 했어야 했고, 시험에 떨어질까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학생이 된 저희 아이들을 보니 부럽더라고요. 왜 나도 시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시험 자체를 좋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시험을 치른다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시험을 보고 싶다라는 말과 생각은 저도 더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키워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있으니 시험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이 배우고 성장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 동전 하나 없어도 5천명을 먹이는 상상을 할수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가진 탁월한 현실 감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이자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인 빌립에게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우리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남조선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빌립 사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시몬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그냥 안드레라고 불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이름에 형의 이름이 앞서게 됩니다. 안드레를 부를 때 반드시 앞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혹은 예수님의 오른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만큼 항상 형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안드레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화에 살짝 껴들어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이답 없는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현실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 속을 열심히 뒤지다가 찾은 것이 바로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드레는 구해온 이 오병이어를 들고 믿음의 상상을 펼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적은 양이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은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을 모으시고 안드레가 들고 온이 오병이어를 높이 들어 올리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들을

0: 열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실 일들을 꿈꾸고 상상하며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상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걸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동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9월 13일 주일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적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부산이 21도, 목포와 여수가 20도, 서울과 대구, 광주가 19도로 보이고요. 평양 18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 강릉, 대전이 17도, 청진과 춘천이 16도, 강계 13도, 해산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0도, 강릉과 목포, 여수, 부산이 29도,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26도, 평양과 춘천이 25도, 강계와 개성이 24도, 청진 22도, 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주일인 오늘의 날씨.

아직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분단의 장벽을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그때 무너뜨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남과 북이 생이별해야만 했던 남과 북이 서로의 두 손을 맞잡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오늘도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9월 13일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주님께 맡기고요. 입술을 열어서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오늘 레오네 비비치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기억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혹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 문제는 신앙과는 별개의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0: 성경이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신앙 안에서 다룰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이상 직업 선택에 있어서나 사람을 대할 때에나 또 돈을 벌고 쓰는 방식에도 우리의 믿음의 색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결국 앞에서 말한 질문의 핵심이 하나 있는데 나는 지금 돈을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성실히 일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돈 때문에 인생이 닳아 없어질 만큼 매달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 자체를 죄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를 향한 집착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이 투자하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투자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당신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관리하는 손보다도 먼저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주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예배 중에도 시세를 확인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렇게 궁금하더랍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는 제가 주식과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돈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돈이 감정을 움직이고 내 시간을 빼앗고 내 시선을 빼앗기 시작하더니 마음의 평안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잠언에서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계산과 내 경험만으로 결론 짓는 인간 중심의 판단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였다고 고백하였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결국 주식과 비트코인 그 자체는 선도 될 수 없고 악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라는 말을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돈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영혼을 가장 쉽게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통장의 숫자에 있지 않지요. 우리의 미래는 수익률에 달려 있지 않지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돈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돈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미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선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고백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 예, 공부영입니다. 9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이죠. 아직 산과들은 가을을 느끼기엔 조금 이른 것 같지만 하늘이 높아졌고요. 아침 저녁 부는 바람은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가끔 눈을 들어 청명한 가을의 하늘도 바라보는 낭만이 있으면 좋겠네요. 날이 덥다고 여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가을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열어봅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후 16째 주일이고요. 교회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의 시편 113편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 월요일에 토마스 기념 예배당 헌당식이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만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다 처형된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서 토마스 목사 순교 기념 전도단이 조직됩니다.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하는 가운데 토마스 목사님 기념 예배당을 건립했는데 이 예배당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세워져 있던 평양 조왕리 교회를 토마스 목사 기념교회로 선정하고 교회당을 새로 지었는데 토마스 목사님의 이름 첫 글자 T자를 본다 T자 모양으로 건립됐습니다. 그 교회 토마스 목사 순교 기념 예배당이 1933년 9월 14일에 헌당 예배를 가졌죠. 그 후 1939년에 일제로부터 외국인 선교사 기념사업 중지 명령으로 교회 이름을 다시 조왕리 교회로 환원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 건물이 자취도 없다고 하는데요. 통일이 되면 대동강변에 토마스 기념 예배당을 다시 짓는 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9월 14일 월요일에 교회학교 창설자 로버트 레이커스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관 중에 교회학교가 있지요. 이 교회학교를 창설한 분이 로버트 레이크스입니다. 로버트 레이크스는 지금으로부터 291년 전인 1735년 9월 14일 영국 글로스터에서 인쇄업자이며 신문 발행인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 속에 자랐고 21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 로버트 레이크스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인쇄업과 신문 발행을 했고 젊어서부터 복지사업과 감옥 개선을 위해 힘씁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주일에 아이들을 교회에 모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학교의 시작이 됐죠. 이 주일학교 운동은 1780년에 시작됐는데 3년간의 실험 기간을 걸쳐 영국 전역으로 확산됐고 7년 뒤에는 25만 명의 어린이가 교회 학교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창설자 로버트 레이크스가 지금으로부터 291년 전인 1735년 9월 14일에 출생했습니다. 같은 날 9월 14일 월요일에 주남선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인 1888년 9월 14일에 경남 지역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주남선 목사님이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젊은 시절 공직 생활을 하셨고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 거창읍 교회를 설립하고 평생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3.1운동 당시 거창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그 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죠.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반대운동을 하다 다시 투옥당에 옥고를 치르다 해방을 맞아 석방됐는데 6.25 당시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1951년 3월 세상을 떠나셨는데 최근에 정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애국지사들의 묘를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있습니다. 주남선 목사님의 묘소도 대전 국립묘지로 이장됐는데 주남선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인

1888년 9월 14일 출생하셨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에는 동노회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1884년 이래로 하나둘 세워지게 된 교회들은 차츰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장로교가 한국교회 최초로 노회를 조직한 일이 기록돼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9월 17일 오전 9시에 평양 장대원교회 예회당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 창립 노회가 개최됩니다. 당시에는 노회가 하나밖에 없었던 이유로 독노회 또는 총노회라고 부릅니다. 당시 장로교는 선교사님들의 입국이 돼 선교사 공의회를 조직해 지교회의 상회 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됐는데 교회가 점차 성장하고 부흥함에 따라서 노회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더구나 한국인 목사 후보생 7명이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자 목사 장립을 위한 정치적 과제로 노회 조직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됐던 것이죠. 9월 17일 노회가 열리기 전 예배에 장로교 공의회 증경회장이던 벨 선교사님이 우리는 주 예수께서 마지막 본부하신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이어서 게일 선교사님이 성찬 예식을 집례한 후 당시 공의회 회장이던 마펫 선교사님이 노회 성립 취지를 연설하면서 진행됩니다. 노회 참석 인원은 78명으로 선교사님이 38명 그리고 한국인이 40명이었는데요. 동노회 초대 임원은 노회장의 마펫 선교사님, 서기는 한석진 목사님, 부서기는 송인서 목사님, 회계는 리 선교사님 등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7명의 초대 한국인 목사님, 이때 안수받은 7분이 한석진, 서경조, 이기풍, 킬선주, 방기창, 성인서, 양전백 목사님으로 이때부터 장로교회에 한국인 성직자 시대를 열게 됩니다. 또한 한국 장로교회는 독자적 치리 조직을 가진 조직교회도 태동되었던 것이죠. 그 독노회 창립총회가 1907년 9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9월 17일 목요일에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88 올림픽으로 불리웠던 서울 올림픽이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8년 9월 17일에 개회식을 갖고 일제히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기록을 남겼고 풍성한 화제를 만들어냈는데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올림픽을 통한 선교가 그 어느 올림픽보다 활발했다는 점이죠. 한국 스포츠 선교회가 중심이 돼 운영한 종교관을 통해서도 전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국내 선교 단체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노방전도, 각종 집회 등이 뜨겁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을 솔림픽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솔림픽은 영혼의 올림픽이란 그런 뜻이죠. 그때 뜨거운 열기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88 서울 올림픽이 1988년 9월 17일에 개최됐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에는 홀 여사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수고한 가족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 홀 의사의 가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홀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평양에 남산현 감리교회, 광성학교 그리고 평양연합기독병원을 세웠는데요. 홀 선교사님은 청일전쟁 때 사상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힘쓰다가 그만 유행되던 말라리아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자 부인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는 일단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에 나와서 평양에 여자들을 위한 병원인 광해여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가 지금으로부터 161년 전인 1865년 9월 19일에 출생했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동

한국교회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국에 0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항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40장, 새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통합찬송가 340장, 새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성 성결교회 신윤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0: 지난 밤도 주의 은혜로 단잠 자게 하시고 오늘도 새 생명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욕심에 젖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삶,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각에서 나보다 주님을 앞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학계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1차 귀환했을 때 그 같이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학계가 좀 나이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스가랴인데 그 당시에 1차 귀환할 때 총독으로 인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수룹바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대제사장으로 그 수룹바벨과 함께 일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고국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 무너진 그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 다시 잘 복원해서 봉헌하겠다 하는 것이 그 모든 포로들의 그 귀환한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까?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사실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필요한 것도 너무 많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난관에 부딪혀서 한 1년 하다가 중지하고 거의 한 15년 동안 일을 지속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독려하고 그들을 일깨우고 그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고 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그 메시지가 그 학계와 스가랴에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의 왕인데 여기 새롭게 오는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의로우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오시는데 나귀를 타는 정도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탈 정도로 더 겸손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그 교만한 정복자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던 그런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과는 정반대로 의로우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면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아 시온아 기쁘게 노래 부르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누구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겸손하게 저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래서 메시아하고 이 나귀 새끼하고 이상한 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사자와 어린 양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서로 전쟁을 할 때, 전쟁할 때는 말을 타고 나가서 전쟁을 하지만은 화친을 맺으려고 할 때는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도가 없어.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타고 갑니다. 나귀 타고. 깃발 들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러는데 더구나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그리고는 나아가서,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 다음에 그 조합을 매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 모습은 왕이시면서 어린 나귀. 그래서 무한한 위엄을 갖추시면서 완전한 겸손하신 모습으로, 완벽한 정의를 가지고 계시면서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서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기 오시는 왕의 삼중 정체성은 의로움, 구원,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오셔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는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복종하신 그 모습으로 그 의로움과 그의 구원과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은 불의하고 정복자로 그리고 교만하게 그렇게 들어오지만은 이제 이 스가랴가 예언한 시점으로부터 5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상기하는데, 그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각 지역에 흩어져 살다 있던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저기 지중해 쪽, 지구로 하려면 테라비브 쪽에 있는 가이시아라의 로마의 그 이제 총독,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의 본거지가 그 가이시아라에 있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에 그 로마 군들이 군장을 갖추고 무기를 갖추고 말을 타고 그리고 악대를 앞세우고 그리고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서쪽 문을 통과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아, 그렇게 요란하게 들어오는 의미는 지금 치안을 하러 오고 있는 건데, 너희들 혹간 반란이나 잘못된 일 도모하거는 혼날 줄 알아. 위협으로 제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쪽 문으로 그 유월절에 들어오죠. 그런데 저 나사렛 갈릴리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요단 여리고 쪽 해가지고 그다음에 벳바게, 그 베다니 벳바게 언덕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것 나귀 빌려 새끼를 타니까, 예수님은 롱다리니까 그 나귀를 탄 것이 아니고 그 다리 사이로 그냥 나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엉거주춤하고 가는데, 저기는 카펫 깔고 오는데 여기는 나뭇가지 깔고, 저기는 배 그 말에다가 안장을 만들어서 씌우는데, 여기는 그냥 한 번도 그 몽해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옷을 그냥 깔고는 그 다음에 그걸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 쪼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뭘 얘기합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 로마의 행렬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그 행렬이 세상을 바꾸고

0: 역사를 바꾸고 인생들을 바꾸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대비되는 모습에.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던 무력한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걸 다 가능하신 분이지만은 그는 자기를 낮추고 낮추고 낮춰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대단한 모습은 물론 우리가 주목하겠죠.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의 삶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도취돼서 예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이미 오셨었죠. 그런데 오늘 9절 그 다음에 10절 이 두 절을 읽었습니다만 9절과 10절 사이의 그 간극은 엄청난 겁니다. 9절은 예수님의 초림, 이미 오셨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10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사실 구약이 그래요. 구약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예언해놨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구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멀리 산을 보면요, 앞에 산, 뒷산, 이게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앞산과 뒷산이 간극이 많이 있는데도 여기서 보면 그 산이 바로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두 개를 한꺼번에 보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가죠. 근데 우리는 구분이 됩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재림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요한은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메시아죠 있으니 그의 이름을 충신 충성이에요. 그리고 진실 진리예요. 충성과 진리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누릴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첫 번째 출림하셨는데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겸손의 왕에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에서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으나 이제 왕권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을 이 스가랴서 9장 10절에 예언하고 있고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인용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선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영광스럽게 오실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오늘 그 스가랴서 14장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께 성결한 삶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이렇게 두 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워지시고 구원받으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삶으로 담대하게 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1장, 새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통합찬송가 31장, 새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0: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F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1: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2: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3: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서
4: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0: 하나님께서는 극동 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뭐 반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4: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평안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아침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축복입니다. 첫 찬양은 테너 조창후의 축복하노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곡은 한웅재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수줍음이 많던 아이였습니다. 엄마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고 나서 정말 영혼에 햇빛이 비쳤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주님은 수줍음 많은 여고생에게 가장 좋은 친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번에는 베이스 김요한의 이 기쁜 소식을 국립합창단의 주의 말씀 듣고서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다음 곡은 희주일의 믿음이 없이는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친 것입니다. 다시 주님 손을 잡고 믿음이 회복돼서 구원 백성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안성진의 나의 믿음 약할 때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위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기도해주고 목사님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신일교회 이진구 목사님입니다.
1: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별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다시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곳곳을 비추고 드높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잘 믿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산책의 바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지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 서면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데요. 부지런하다는 것은 꼭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요, 작은 약속을 소중히 지키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정성껏 해내는 것. 어쩌면 부지런함은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에는 부지런함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눈에 띄지는 않아도요, 매일의 작은 성실함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클래식 산책에서는 그 부지런한 마음처럼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만나보겠습니다. 서두르진 않지만 멈추지도 않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 보시길 소망하면서 클래식 산책 지금 출발합니다.

조현주의 클라리넷 연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오늘 클래식한 책 첫 곡으로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참회자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노래는 작곡가 구노가 직접 가사를 붙인 곡으로 구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만들어진 그의 마지막 성가곡입니다. 단순하고 간결한 멜로디 속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의 깊은 마음이 선명하게 잘 표현됐다고 생각됩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의 음성으로 구노의 참회자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의 음성으로 구노의 참회자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작은 북과 비올라 그리고 첼로의 피치카토가 긴장감 넘치는 독특한 리듬을 연주하고 나면 그 위로 두 개의 주제가 겹쳐지며 흘러나옵니다. 이 동일한 조의 주제가 동일한 리듬을 따르면서 악기 편성을 바꾸며 느리게 고조되는데요. 하나의 리듬과 두 개의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조롭게 이어지지만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반복되면서 약한 음에서 출발해서 결말에 폭발적인 관현악 중주에 이르기까지 점차 커지는 크레셴도의 매력이 커다란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낸다고 생각됩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모리스 라벨의 블레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서주와 알레그로를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과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서주와 알레그로를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과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대표적인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입니다. 왈츠의 왕이라고 불렸던 슈트라우스 2세가 1867년에 작곡한 곡인데요. 처음 들려오는 현악기의 잔잔한 울림과 호르의 따뜻한 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아침 안개가 걷히면서 도나우 강의 물결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곧 아름다운 왈츠가 시작되는데요. 여러 개의 왈츠가 이어지면서 때론 우아하게, 때론 활기차게, 또 때로는 부드럽게 흐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며 새로운 풍경을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았다고 생각됩니다. 늘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요. 멈추지 않고 흘러가면서 새로운 순간과 풍경을 만나게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음악 한 곡이 잔잔한 물결처럼 머물길 바라면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실황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바궁의 클래식 산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 부르크 협주곡 제3번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를 루첼은 현악 합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한국 가곡 두 곡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김동진 작곡 수선화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역시 김동진 곡 내 마음을 베이스 연광철의 노래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이스 연광철의 노래로 김동진 작곡 내 마음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역시 김동진 작곡 수선화를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에 나오는 클랑에 대어 하이마트, 우리말로 하면 고향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오페레타 속에 나오는 로잘린데는요, 헝가리 귀족으로 변장해서 무도회에 참석하고요. 그곳에서 고향을 떠올리며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애틋하게 시작하지만요, 점점 음악이 빨라지면서 그리움은 어느새 흥겨움과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운 사람과 함께했던 장소를 떠올리면요, 처음에는 마음 한켠이 아련하지만요, 그곳에 담긴 추억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미소를 짓게 되기도 하니까요. 잠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운 사람, 그리운 장소를 떠올려 보시면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클랑에 대어 하이마트, 고향의 소리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와 미국 태생의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노래입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음악들 마음에 잘 담아두셨나요? 우리는 때로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서 조급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지가 아닐까요? 작은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면 어느새 그 걸음들이 아름다운 삶의 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클래식 음악처럼 잔잔하고 따뜻한 여운이 오래 머물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웅이었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좋은 음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지요. 교회에 가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기도라도 다 듣기를 원하시는 정말 좋은 아빠이시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내 기도를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내 기도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6183번님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8살 딸이 요즘 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요. 작은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 믿음 잘 자라도록 응원해 주세요. 우와, 6183번님의 8살 딸은 밤마다 잠을 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6183번님의 따님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말씀드렸을까요? 어떤 것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 6183번님의 8살 딸도 우리는 주여르니 방송을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자라기를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6183번님 사랑스러운 따님의 기도 모습을 사연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주님 만난 날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주여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며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어린이로 한 주를 잘 보냈나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챈트로 불러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천천히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뒤를 이어 교회의 지도자가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보다 어린 나이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바로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더하기 위해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두려운 마음이 드나요? 친구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할 때?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캄캄한 밤에 혼자 집에 있어야 할 때?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며 마음이 쪼그라든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마음 세 가지가 있어요. 선물을 하나씩 풀어보며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선물, 능력! 능력!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이에요. 어려운 일이나 새로운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외쳐보세요. 용기 내서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용기를 내보세요. 자, 두 번째 선물, 사랑!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못하고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스스로 꾸짖고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 다독여줄 수 있는 마음, 친구가 실수했을 때 놀리지 않고 도와주는 마음, 내가 가진 좋은 것을 기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 정말 멋진 선물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세 번째 선물도 열어볼까요? 세 번째 선물, 절제! 절제!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조절하는 힘이에요. 조금 더 동영상을 보고 싶고 조금 더 잠을 자고 싶고 조금 더 게임하고 싶고 화가 난다고 마음껏 화를 내고 싶은 상황에서도 이제 그만! 하고 그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화를 내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마음이 바로 절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세 가지 선물을 주기 원하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외쳐볼까요? 능력, 사랑, 절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받고 두려움은 물리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아멘. 친구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번 주 암송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하며 크게 외쳐볼까요? 능력, 사랑, 절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챈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0: 책상을 펼쳐들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 저는 호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0: 지나가던 올리오파도 그 사람을 보게 되었고 궁금한 마음에 멈춰서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올리오파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기도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1: 선한 영은 바로 하늘나라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악령들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0: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올리오파는 무척 신이 났어요.
2: 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지? 내 기도가 응답받은 걸까?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싶어서 3년이나 기다렸잖아.
0: 올리오파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2: 그 선한 용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잖아. 나는 선한 형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거야.
0: 친구들, 그 검은 책을 손에 들고 말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 만일 당신이 이 선한 영을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의 생활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당신의 두려움을 없애주실 거예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당신이 죽은 후에는 선한 영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0: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2: 선교사님, 나에게 선한 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면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드릴게요.
1: 아니에요. 돈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선한 영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인데 바로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귀한 피를 흘려주셨답니다. 바로 이 책, 성경이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신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 원하신답니다. 올리오파, 선한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올리오파,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겠나요?
0: 여러분, 과연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선샤인 키즈의 예수님 찬양.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두려움은 물리치고 능력, 사랑, 절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풍성한 한 주를 보내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글을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캠키즈 워십의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좀 밝은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어두운 편이십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타고나기를 어두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평생을 늘 불안하고 신경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석달 동안만은, 적어도 석달 동안만은 무조건 기뻐하겠다고요. 그리고 물론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냥 기뻐하기, 무조건 기뻐하기를 실천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매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변화는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되었어요. 저자인 마이크 메이스는 그에게 나타난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기를 결단하고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니 진짜 실제로 기쁨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하다 보니 그 기쁨은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따라해보고 싶은 실험이죠. 기쁨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니요.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옹기장의 찬양으로 오 이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죠.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방송국에 늘 얼굴에 기쁨 가득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기뻐할 수 있냐고요. 함께 있으면 주변도 같이 환해졌거든요. 비법이 궁금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찡그릴 수 없습니다. 감사하니 기뻐할 수밖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다. 우리의 기쁨에 찬 얼굴은 전도 편지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 잊지 않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날,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오벳의 찬양이고요. 소프라노 한경미의 찬송가 이어집니다. 오신실 하십시오.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하고 오셨고요. 줌 있는 사람 일어나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벅찰 때가 있지만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선포하고 또 나누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슈빌 솔리스트의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 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그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 방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모하고 또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Absolute Surrender, 완전한 순종에서 머레이 목사님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부어지기를 원했고 그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자신을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완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모하고 또이 믿음의 삶을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장로님께서 쓰신 예수 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놓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삶의 자리인 일터로 나아가며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님, 적은 수면 때문일까요? 좀 많이 피곤합니다. 주님께 투정도 부려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은혜로 채워가게 하시는 주님, 은혜의 은혜를 적어봅니다.